제키리님, 강릉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운행하면서 택시 운행하면서 근무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주는 평화 김승희의 음성으로 띄웠습니다. 여기 서울은 목동은 서울 안에서도 날씨가 왠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목동은 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가 날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7시, 8시 때하고는 조금 다른 날씨네요. 수연님, 샬롬, 지수님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는 비가 많이 옵니다. 꿉꿉하고 축축한 아침,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이 장마 잘 견뎌야겠죠? 장마라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뭐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봤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2부고요. 우리 샬롬 CCM 송정훈 훈디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어떡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네요. 우리 강릉 찍었고 전북 완주 찍었고요. 그리고 또 무장해제님은 금산에는 폭우와 천둥, 번개, 낙뢰까지 쳤어요. 학교 일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건물도 있다네요 하셨는데요. 아유, 우리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불편하겠고요. 얼른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야 님은 어제는 운전하느라 환영을 못했습니다. 지수님, 아침에도 잘 어울리시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문정

안젤로 니아님 잘 들으셨나요? 와 지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비 오는 좀 우울한 날씨였는데 샬씨 덕분에 기분이 업!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신청하신 시편 21편 주의 사랑 스위스어로 김영우의 음성인 곡 잘 들으셨죠?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오은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띄웠습니다. 우리 한미영님 샬롬입니다. 좋은 아침 출첵해요 하셨고 주니빈님은 아 지수님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훈디 휴가 중에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비를 피해서 즐거운 휴가 다녀오세요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도 훈디 편인지 아침에는 오늘 같은 날은 좀 활동하기 이동하기 어렵겠는데 했는데 세상에 본격적인 활동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 납니다. 진성님도 역시 지수님 하면서 일주일이 즐겁겠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저는 옆방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우리 보통 그때 팝송 프로그램 해피송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놀러오세요. 보라미님은 반갑습니다 지수님. 교회 권사 원래회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해서 큰 우산을 집었다가 놨다가 하다가 중간 걸로 갖고 갑니다. 많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아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좀 애매할 수 있죠. 뭐 비 소식.

비올 확률 막 95%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 나면 이따가 비가 올 거는 같고 장마철이라 한번 비가 오면 많이 쏟아질 것도 같은데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 아, 우산을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무장해제님 신청하신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히즈윌 김동욱 함께합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핸섬님. 포항은 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어날 시 예상 못했는데 포항분들 조심하셔야겠어요. 또 이런 폭우가 또 쭉 내리지 않고 또 게릴라성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특히 이 장마철에는 많잖아요. 작은 우산이라도 꼭 챙기시고요. 신청하신 살아계신 주 We Love였고요. 그 전곡은 빌더스의 내 양을 먹이라 잘 들으셨나요? 하늘나라 구름위 하늘나라 구름위님이 신청하신 오늘 아침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신청한다고 하셨거든요. 좀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날이죠? 하셨는데 이미 좀 도착하지 않으셨을까 일터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곡은 주나목 힘을 내 또 히즈윌 주님 먼저 가세요까지 전했습니다. 영은님, 샬롬 4일 연속 출석합니다. 아셨고, 최여사님, 옆방에서 오신 지수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새벽에는 우르르 쾅쾅 우르르 하더니 이제 해가 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쏟아 붓겠죠? 모두 안전한 날 보내세요. 정말 장마철 같을 때는 사고 안 나고 무탈한 게 그게 최고입니다. 덕분에 좋아요님은 지수님 반갑습니다. 평택도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은주님은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폭우였어요. 진짜 아침에 왔던 비는 좀 무서웠어요. 으순이님 훈디가 휴가를 갔습니까? 하시면서 조심히 댕겨와요 하셨는데 저도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김성환님, 충주 통근 버스 안에서 출석합니다. 충주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일주일 잘 부탁드리고요. 원데이 워십에 하루의 은혜 부탁합니다. 하셔서 함께 들을게요.

행복샘물님, 새벽에 비가 그렇게 무섭게 오더니 엄청 맑은 하늘을 지금은 보이네요. 한낮의 더위가 걱정이긴 하지만 여름이니까 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 사역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청년의 기도 신청하셔서 띄웠습니다. 손경민, 또 우혜림, 배현미, 박시온 등 함께 했죠. 업데일릴리님은 아, 이 낯익은 음성은 누굴까요? 하셨는데 낯이 익은 듯, 또 낯선 듯. 저는 유지수고요. 이번 한주 휴가를 간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왼손공기 다리님, 병원입니다. 무릎 수술했어요. 직장도 그만두었고 인생 후반기를 위해 좀 쉬고 고치고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 힘내시길 바라고요.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송세랍니다. 예배할 때가 이때라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부

0: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매일 다니던 길도 비가 내리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이기도 한 오늘, 높은 습도, 높은 기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들도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다가 조금 전 해가 쨍 났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출근길에는 어마무시하게 비가 내려서 그 빗사이로 왔는데 지금은 해가 쨍 났을 때는 약간의 억울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참 그러고 이럴 때 우산을 놓고 오기 쉽습니다. 우산 옆에 딱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놓고 갑니다. 이쁜아님도 저와 같이 그러셨네요. 비 사이로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 쨍 나. 근데 하늘은 예뻐서 그 하늘 보는 기쁨, 예,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 여름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뭐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김형미가 부르는 곡 전해드리죠. 비 온 뒤 긴 하늘.

0: 화성은 해가 쨍쨍, 습하고 더운 날씨. 마운틴 사나님이 신청하신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곡을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파주에도 새벽엔 장대비가 내리더니 햇빛이 쨍쨍합니다. 전 이런 날씨 정말 좋아해요 하신 안젤라님도 계시고요. 은하수 구스로우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폴라리스님, 주말에 만든 도토리 국수 맛있었죠? 성공하셨죠? 비가 내릴 때는 더워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다시 이렇게 해가 쨍 나니까 지금은 도토리묵 국수가 딱이겠다. 딱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연님, 전북 완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옵니다. 변덕이 많은 장마철. 그러게요. 그래서 작은 우산은 챙겨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래도 해가 좋긴 해요. 그죠? 커피향기님, 더워도 전 햇빛이 참 좋아요. 기분이 밝아지니까. 저도 그렇긴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에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1: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루이스님께서 학생부 때 너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브릿지 임팩트 내 손을 줄게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 곡을 듣고 적으셨는데 아니 그나저나 루이스님 아이와 관련된 심의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도 아이도 잘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이가 그 입을 통해 복을 짓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또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비공주님이 전도 부원들과 같이 양평으로 일일 수련회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른 곡 그 이후에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니비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청춘의 그 애틋함이라는 왜 이렇게 애틋하게 아이들을 쓰셨을까요? 청춘의 그 애틋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 많이 누리세요. 아멘. 스머프님, 울산은 흐리기만 한데 기온은 높습니다. 그래서 제습제 교체 작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당양로에서 들리는 찬양이 노동요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6067번님, 어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유방암 3차 항암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주님, 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길.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주의 손이, 이 곡은 올리브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영산싱어즈 사랑하는 자녀야 그 전에 함께했고요. 애니 김이라님 표현이 딱 맞아요. 하늘에 공기청정기 가동 중. 오늘 심호흡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근무 시간이 겹쳐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삼남매 아빠님이 맞아요. 오늘 새벽에 막 천둥 번개도 쳤어요. 번개 친 거 전 들었거든요. 천둥 치는 거. 근데 아, 번개는 보진 못했구나. 우르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지금은 해가 빵긋. 예, 송정미 태산을 넘어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헤리티지와 함께한 곡이 좀 밝아요. 예, 좋아요. 지금 날씨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아멘. 송정미 헤리티지가 함께한 태산을 넘어였습니다. 사랑하오님 좋아하는 찬양들이 흘러나오니까 청소하던 손 잠시 멈추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베리베리님도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하경승주님께서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

0: 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뉴 크리에이션 워십 앨범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피아 워십 앨범에서는 실로암, 이렇게 두 곡을 들었는데요. 오늘 보라지비꽃님 더 행복한 하루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큰아들 휴가 나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이 또 예, 휴가 나왔을 땐 빠질 수가 없죠. 실로암 들었고요. 하나님의 창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예, 이창효 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오늘은 우리 사역자가 부른 뉴 크리에이션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해피 강사님 반갑습니다. 9898번님이 하은이 이렇게 대견합니다. 대학교 시험 성적 올 A+, 그냥 A도 아니고 A+라고 톡이 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본인이 또 열심히 과외해서 번 돈은 주님께 11조로 드린다라는 마음, 그 마음도 표현을 했다고. 너무 잘 자라고 멀리 있지만 알아서 이렇게 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니까 고마울 뿐이고.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곡은 정말 우리 하은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의미로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초롬이 부릅니다.

9898번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좋은 영이 부르는 감사,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이비드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LMP님, 전라남도는 비가 내리진 않는데요. 집이 야산 옆이라서 다양한 나무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춤을 춥니다. 새들도 노래를 하고 또 당양로에서 들리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풍경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3665번님께서 새벽 예배 때 권사님들이 살구를 직접 따왔다면서 살구청 담아라 이렇게 깨끗이 씻기 전에 갖다 주셨구나. 살구청 담아 이렇게 전해주셔서 지금 씻어서 말리는 중입니다. 새콤달콤 너무 맛있고요.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담궈서 시원한 차로 마시고 또 음식할 때도 쓴답니다. 그렇죠. 살구청 하나 있으면 음료는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받아주소서 신청하신 곡 DK 소울이 부릅니다.

파크릭스님, 하늘도 이쁘고요. 날씨도 완전 쨍쨍. 비 온 뒤 하늘이 개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9858번님도 오늘도 계속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맑은 날씨 허락하셔서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쁜 하늘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면서 출석합니다. 드디어 이제 방학하면 당양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방학 기다려집니다. 로이스님, 오늘 제 소중한 인연인 윤은영 구역장님, 김학환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윤은영 구역장님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제 고민도 기도도 항상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팬이 돼버린 김학환 집사님은 큰애 유빈이 전도를 위해서도 힘써주시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고등학교로 가셔서 학생들 간식 챙겨주시며 전도를 하십니다. 기도로 고등부 아이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귀한 모습이 늘 귀감이 돼요. 두 분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윤은영 구역장님, 김학환 집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조수아 당신을 지으신.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행복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그 전에 함께했고요. 후야마미님과 뭉게구름님이 이름이 같으세요. 똑같으세요. 성도 같아요. 뭉게구름님 정말 오랜만에 정원님 뵈러 왔는데 모처럼 잠깐 시간이 생겼거든요. 이 시간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듣기가 힘든데 시간이 날 때 휴가일 때 이럴 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 마음이 크고요. 꿉꿉하고 습기가 좀 많은 날씨 그래도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면 나으니까 네 오늘 2시간 올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442번님 치과 치료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와 이 하늘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이렇게 하늘 쳐다보세요. 너무 예뻐요. 맑고 예쁩니다. 색깔이.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방송 마치고 잠깐 나가볼게요. 6143번님 엄마와 만나서 능수화를 보러 북촌에 다녀오셨었군요. 작년부터 부쩍 자주 아프시고 힘들어하셔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감사하며 짧은 데이트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가 건강하시길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프지 않으시길 아멘. 홍래님 이제 더워져서 산책하기 좀 힘겨우실 수 있거든요. 얼른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제니 할멈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이디 8529님은 어제부터 목이 좀 부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침을 삼키기도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편도가 많이 부었다고. 따뜻한 물 마시라는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더운 날 따뜻한 물이라니요. 우리 당양로 식구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름일수록 더울수록 차가운 음식 얼음물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오히려 따뜻한 물 드셔야 됩니다. 저는 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찬 것에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께도 당부드려요. 따뜻한 거 미지근한 거라도 좋으니까 너무 찬 거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지키고 여름을 잘 이겨내 보자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행운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7507번님 지호가 지금 어린이병원에 입원했대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 잘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하게 빨리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여쁜 자님께서 하준이 군에 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요. 복무 중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요. 군에서 맡고 있는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 보듬을 수 있는 더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끝곡은 조범진과 김윤권이 함께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 런던 태생인 작사자 뉴만이 요양을 위해 이태리를 방문했던 기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만의 일기에는 이 찬송시의 작성 동기가 글로 실려 있었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방문하고 로마에서 벗들과 작별한 후 혼자 시실리 섬을 다시 방문했다. 병약했던 나는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나를 간호하던 하인은 가망이 없으니 유서를 남기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있었다. 나는 겨우 고비를 넘

넘겨 원기를 회복했고 숙소를 떠나기 전 하염없이 울었다.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으나 대편이 없어 3주간 더 머물렀다. 아침 귤 운반선이 있어 나는 마침내 귀국행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선상에서 지어진 것이 바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이다.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 노래를 지어서 읊었다. 밤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갈 길을 비추는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갈 길을 의탁하는 신앙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처음엔 멀고 깊은 밤이었는데 마지막엔 밝은 아침으로 끝나는 희망과 기쁨에 찬 찬송.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십시오.

0: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서입니다. 한자로는 작을 소, 더울 서, 말 그대로 작은 더위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름은 작은 더위인데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낮은 길어지고 햇살은 더 짙어지는데요. 어쩌면 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부터는 진짜 여름이 시작되니 마음도 몸도 조금씩 준비하라.
0: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다시 할까?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여름이 시작되니 마음도 몸도 조금씩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삶에도 소서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큰 시련은 아니지만 슬슬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길고 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네,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주님의 친절하심을 닮으면 우리 이 땅에서 참 삶이 행복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저는 좋아하는 성품이 친절하신 하나님. 친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만나면 친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만났지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 중에 막 악하고 막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정서는 아이들 개도 느껴요. 개도 진짜. 예. 자기한테 막 홀대하고 막 대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잘 느끼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는 법. 멀리 하세요. 멀리.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평소에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지영 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해요. 경북 청도군 날씨는 꿀꿀합니다. 그러면 뭐, 뭐라 그러죠? 돼지를 키우면 양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꿀꿀한 날씨에. 오늘 여기도요, 날씨가 이상해요. 비가 왔다가 쨍했다가 지금 흐렸다가.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일찍 올 수 새벽 제가요 7시 전에 도착했어요. 뭐 일이 약간 비가 오면서 이제 그 소리요일에 지명현 형제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죠 목사차 만나고 그래서 얼굴 보고 시간을 좀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와서 우산 들고 갔다가 오랜만에 우산을 들었어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들이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막 하는데 제가 비 맞고 막 이렇게 들어가 어떤 분 우산을 막 찾아주시려고 나가는데 그래서 아 괜찮다 나 있다 그리고 근데 우산을 두고 온 거 있죠. 그래서 두고 왔는데 딱 생각나서 갔더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웃음 이상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장지영님, 예, 꿀꿀한 날씨. 아마 전국이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은 환하게 갑시다. 신청하신 노래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노래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예수전도다의 은혜로다라고 바로 이래 은혜로다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소리엘 지명현 목사를 잠깐 만나서 소리엘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CBS 창작복음 성가제 은상 받았.

네, 찬양 참 잘하죠. 지미선 예수님처럼.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예, 최고로 제일 인정하는 네, 가수예요. 진짜 찬양 사역자이고. 두덤바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신혜숙님, 아 11월에 여성교 회원들이 헌금송 올리려고 하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성 중창으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성 중창은 없고 워십곡으로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 여사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품격, 내 행복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 주고받는 좋은 날 됩시다. 아멘입니다, 이제. 예. 표정도, 말은 표정이 같이 가야, 그죠? 말은 표정이 같이 가야 정확한 표현이 되니까 표정도 늘 따뜻하게 하면서 합시다. 부추전하고 있어요. 야,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행복님이세요. 딱이네, 딱. 이런 날씨에 부추전을 만들고 먹는다. 이만하면 행복한 거죠. 이만하면. 난 그만하지 못하네. 그러네요. 네, 수연님. 양파 농사 지으시는 권사님께서 양파 한 자루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 먹는 양파 먹는 거랑 다른 마음으로 먹어치네요. 꼭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멘. 저희 뭐 애청자 중에 늘 그 같은 아파트에 할머니가 네, 늘 문에 걸어주시는 분도 있다. 우리 요즘은 못 들어오시는데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 참 좋죠. 저희도 이렇게 뭐가 많이 생기면 옆집에 좀 갖다 줍니다. 저희는 뭐 처형님과 딸과 이제 가는 곳이 많아요. 저희는 딱 한 번 먹을 거 남겨두고 빨리 보내 뭐 이런 보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제일 받은 것 중에 최고 상추, 최상의 상추, 최상의 상추, 상추 농장 하시던 권사님이 집에 갔다가 그날 받은 거 안재우 소장이랑 나누고 또 정말 맛있어요. 예. 길 만드시는 주 마커스 신청하셨는데, 예, 강수호 배우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이 게시판, 우리 게시판 워낙 뭐 잘 쓰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적인 얘기예요. 제가 신앙적인 얘기 아니면 절대 여러분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만 좀 이렇게 다들 게시판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 글을 쓰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사람의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네, 글을 남겨주시고 진짜 오늘 친절 얘기했잖아요. 네,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단장님 흥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말이 아니면 흥분한 말이 아, 그거 혼내셔야 돼. 저를 혼내시면 됩니다. 자, 이경미 초가삼간도 소리보기 예수의 콩닥콩닥 심장입니다.

야, 딸기님 심장이 많이 좋아졌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예. 오늘 카톡 알리기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눌러서 카톡방으로 가서 누군가가 또 여러 사람이 모인 방에 보내주시고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조이풀 설명해서 같이 보내주신 걸 캡처해서 받는 사람 이름에다가 샵 7997 문자 메시지로 오셔서 샵 7997로 사진 보내시면 제가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커피 이 목동인데요. 진짜 사람들 많아요. 어마무지. 야, 아침에 제가 오늘 알았어요.

영혼과 만난 시간. 자, 이게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난 음식 두 가지를 다 먹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요, 바로 다 좋아하는 김떡순입니다. 김떡순이 누구냐고요? 제 첫사랑이냐고요?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영혼 불멸의 분식 삼총사, 바로 김밥 떡볶이 순대입니다. 와, 여자분들 벌써 여기저기서 꼴깍꼴깍 군침 넘어간 소리 장난 아니네. 준비됐어. 이거 뭘 붙어 먹어야 돼? 김밥? 김밥은 이 되게 크네 이거. 야, 우엉이 제대로 들어갔네. 떡이지 밀떡이에요. 쌀떡이에요, 아주머니. 밀떡이. 전 밀떡이 좋아요. 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셋이 먹다가 너댓 명이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김떡순의 유혹보다 몇 배는 더 달고 오면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교역을 하러 유럽에 들렀다가 커다란 루비를 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보석상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커다란 루비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루비를 살펴보던 도중에 바닥에 커다란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비의 크기에만 신경을 쓴 탓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었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돈만 날리게 생겼네 라고 생각한 보석상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며 보석을 일주일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곧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 흠이 나 있는 루비의 바닥에 장미꽃을 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루비의 흠

집은 아름다운 장미로 바뀌게 되었고 보석상이 애초에 원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석의 흠은 곧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 흠을 감추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순응하고 그것

아까 심장 좋아하셨다고 그러셔서 예,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건 저의 참 기쁨입니다. 진짜 스머프님이 10시부터 제습제 교체하고 있던 제습제 가득 찬 물 버리고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하려고 딱 끝내니 급 배가 고파진 드셔야죠. 그럼 드셔야죠. 네. 로즈마리님도 올해 여러 집사님들이 주말 농장 키운 각종 상추들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함으로 먹고 있다고. 야, 그 믿음의 교제, 예, 서로 나누는 것, 예수를 만나면 나누게 돼요. 네, 그런 기쁨이 있죠, 진짜. 아라도님은 샐러드에 상추 많이 넣어 먹는다고 제 상추 선물 받은. 예, 정말 제가 먹은 상추 중에 그 선물 보내주신 권사님께 오 그렇게 오래 상추가 거의 한 진짜 한 달 가까이 가는데도 별로 많이 시들지 않아서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랬다 말입니다. 주님께는 흠 많은 저를 오늘도 저를 다듬고 계십니다. 최 여사님 우리 모두가 그러겠죠. 예.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듬는 걸 방법을 뭐라고 도구를 뭐라고 하나요? 예, 고난, 예, 그리고 광야, 예,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는 거겠죠. 자, 이길승의 난 경배의 엔라이언입니다. 난 여호와로 나가는 동안 여러분 카톡 알리기, 예, 저도 한 명 할 테니까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마커스 부르신 곳에서 네, 주님과 만난 시간에 이어들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시고요. 카톡 알리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할 거니까요. 이제 다음 곡 나갈 때 바로 할 겁니다. 딸기님.

네, 난 여호와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카톡 알리기 참여 이렇게 쓰시면서 마라타 선삼섭님이 사랑 침내기의 수요예배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하시던 김권사님 어깨 석회 장기간 치료 깨기로도 안 되어서 수술 고민 중이신데 이미 반대편 팔을 오래전 하신 상태라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카톡 알리기 그분에게 보내신 건가요? 아, 잘 치료되시길 여러분 마음 모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꽃향유님, 향유님 오셨어요. 취미부자님도 오시고 너무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1부가 이렇게 다 됐네요. 예, 카톡 알리기 진짜 지금 한 분 왔어요. 한 분. 아 진짜 흥!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 워십의 찬양 듣고요. 여러분이 나가는 동안 예, 누군가에게 좀 보내주세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중에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지쳐있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언제 이 병이 나을지도 모를 기대마저 점점 희미해져가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무엇 하나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좋은 것 하나, 풍족한 것 하나 나눠줄 수 없어서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가장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다트린 어려움 앞에서 숨조차 쉽지 않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발걸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정지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게 하시고 예배를 들 때마다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

네로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서 함께 해 주세요. 카톡 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그 레인보우 앱 보고 계시죠? 전화기로 드시는 분들. 그 밑에 노란색을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카톡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서 개인이나 전체 여러 사람이 모인 방에서 네,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이런 방송이다. 같이 들읍시다.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그걸 양쪽 귀를 누르면 캡처가 되잖아요. 착각. 그래. 그게 사진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곳으로 와서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이름으로 샵7997을 써주세요. 샵7997. 그 다음에 네, 그 사진,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좋고 큰 건 아니지만 비싼 건 아니지만 마음이 담겨서 여러분을 그 커피 마시면 행복하게 더더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우리 지역 찬양대에서 하나님 열심히 부르고 박수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방송에 나오니 감동과 은혜요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현수님. 아, 그런 추억이 있으면 또 그런 찬양은 더 마음이 확, 이게 노래는요, 음악은 그 장소로 딱 가게 하거든요. 바로 딱 가게 해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그 은혜 받은 그 시간들이 있으면 그 찬양을,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가면 은혜, 정말 은혜 받고 그 예배가 감동이었으면 음반 꼭 사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게 5만 원, 10만 원, 얼마인지 모르지만 꼭 사셔서 네, 계속 들으시면 그 예배가 떠올라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몇만 원에 비유하겠습니까? 네, 뭐 2만 원, 3만 원도 하겠고 USB니까 요새는요. 뭐 저 같아도 뭐 133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방문하면 꼭 하나 사시고,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냥 전달해 주시면 그 안에 자기가 들었던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을 들으면 듣다 듣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바꾸시겠죠. 아, 교회로 가야겠다.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님, 오늘 앞뒤에 앞에 시간에 피아 워십의 노래들이 두 번이나 나가서 예, 다음에 꼭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좋은 씨앗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양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까지 갑니다.

네, 도기장이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들어와 들어와. 아주 지금 100명이 넘었나요? 아까 100명도 안 돼가지고, 아니 2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1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그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올려주세요. 유로주비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많이 들어와. 여선교 단톡방에 올렸다고 1852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신청곡도 나올 거라고 같이 듣자고 올렸어요. 듣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다운 받으시도록 예, 빨리 네. 하면 좋겠습니다. 야, 물레 이번에 한번 도자기 해보니까 물레 돌린 큰 접시 물레는 저도 이번에 큰 접시 물레로 했죠. 아, 큰 접시를 물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레는 안 하고 조그만 판때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서 진짜 막 그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거는 안 해봤어요. 그거 이제 하면 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고반이 높은 뭐라 하죠? 갑자기 고급반이라 그러나요? 고급반.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엄마 주겠다고 참. 소아 단백뇨에 아는 분이 없으실까요? 12세 아이인데 감기가 있으면 단백뇨가 나오는데 반복되니 소아 신장과 진료보라고 하시는데 싫은 겁도 많이 납니다. 주품쌤님 무조건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건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동네 병원보다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게 훨씬 정확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기계가 많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왕 진단받는 거, 예, 이런 거는요. 여기 물어봐야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보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거기 뭐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그거야. 주품쌤님이 찾아보면 네이버, 다음 뭐 구글에서 단백뇨, 뭐 이런 소아신장 찾아보시는데 제 생각엔 꼭 가서 검사 받아보시려면 큰 병원 가서 받아보십시오. 큰일 아닐 겁니다. 병원에 대한 그 두려움의 99%는 아니 99.99999%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원선님도 반갑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찬양 부탁하신 빠라방님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네, 또 고민해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서미영님 국수 삶아서 잔치국수 며느리랑 와, 그림이 그린다. 너무 좋다. 자, 카톡 알리기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저 했습니다. 벌써 했죠. 저는 에벤에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길승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거 같대?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도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도 멋진 사람 또 있을까?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아이, 정치인들이 생각나는 건 나만 오버하는 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이 제일 어렵죠. 예. 그래서 유명해지는 건 실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지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 만나야, 겸손하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되는데, 만났는데도 왜 이리 못 변할까요? 조이포유를 알려주십시오.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들 뭐 상관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아서 오늘 이곡 어때? 조용남이 부릅니다. 겸손은 힘들어.

네, 오늘의 이 곡 어때는 겸손은 힘들어. 아주 공감이 가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떻든 뭐 그냥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교계에서나 CCM 이쪽으로 알려지면서 평생 저한테 겸손하라고 그 한마디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똑똑한 건 아셨으니까. 돌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우리 카톡 알리기 마지막까지 힘 좀 내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해봅시다. 전 했고요. 오늘 진짜 너무 안 들어와서 가면서 이제 좀 울면서 가겠죠. 전 집에 이렇게 카톡 알리기를 했지. 열심히 5만 명 만들자고 했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분희 여사님이 합력 선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문 요양하는 어르신이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안 맞는 것 같다고. 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었던 거네요. 그분이요. 8개월을 보냈는데 제가 소리 질렀다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참. 복지사에게 얘기하고 바꿔달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그만뒀더니 잠시 다른 어르신을 돌보게 해주시네요 하시면서 그저 주님의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되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분 여사님 그래도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일에 마음을 많이 다칠 수도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잘 그냥 지나가시고 통과하시니 참 멋지시네요. 예, 멋져요. 패스하자님 덥어요. 덥다고. 제비꽃 여인님 왔어요. 다들 바쁘. 출첵요. 하경님 온. 지난 투기맘님 투키맘님. 이렇게 쭉 올려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박수진의 듣고 싶은 노래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김상진이 부릅니다. 감사해. 카톡 알리기 마저 힘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맞아요. 오늘이 감사해요. 뭐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내일 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고민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카톡 알리기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2527, 1852, 그 다음에 4180. 세 분이네, 세 분. 아,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일에는 30명이 될 거란 믿으며. 네. 이윤호님, 친정아버님, 잘 치료되시길 바라고, 간병하는 과정에 주님이 행복하게 두 분의 삶을 더, 관계를 더 사랑으로 뭉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가 오늘 끝곡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달려와 주시고 저의 생떼 같은 투정에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다 저의 형님이고 누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상한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후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어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882년 겨울, 네덜란드 헤이그의 화실에서 29살의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생활비로 쓸 돈도 없었고요. 화가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불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이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글을 읽다가 잠시 멈췄어요. 140년 전 한 청년의 고백인데 어쩐지 오늘의 이야기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흐트러지고 희망을 품었다가 또 무너지고 고흐만 그런 게 아니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흐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아무런 즐거움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도 계속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시죠.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조수아의 목소리로 듣고요. 한지현 곡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선한 목자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광야를 지나며 송승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수아의 목소리에 이어 한지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선한 목자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하하호호님, 마라나타님, 황동현님, 심구님, 블루딱따구리님, 파리가제트님, 고윤희님, 시기님, 스마일님, 아로아님, 당구님, 김명수님, 푸르미님, 보혜사님, 제키리님, 장기영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도 나아갑니다. 삼일절님은 엄마랑 걷기 운동 나가요. 걸을 수 있는 행복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스농부님 호박밭에서 일하며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연님은 먹구름 하늘과 바람이 함께하는 오후네요. 반갑습니다.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볼일 보러 다녀왔는데 진짜 덥네요. 김정임님이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몇 개 먹었네요. 시원하고 맛있네요. 저도 아이스크림 이런 거 원래 잘 안 먹는데 요즘엔 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에 그 추억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모 반듯한 그 고급진, 저희 때는 그 아이스크림이 좀 고급진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엑설런트, 네. 양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주하랑님이 이 시간 쉼하며 은혜의 시간 함께 할게요. 항상 겸손하자님이 오늘 날씨 안 좋으니까요. 누워 찬양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김진아님은 어젯밤 아파서 날샌 여자랍니다 하셨는데, 아이쿠,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어디가 또 아팠던 곳이 또 아프신 건지 머리가 아프신 건지, 아유, 신비복숭아와 초당 옥수수로 힘낸다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신비복숭아에 푹 빠지셨죠. 태연님이 오늘 오전 도자기 물레 수업 다녀왔어요. 치킨 그릇 만들었다고, 손작업 그리고 물레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잘 만들었대요 하시면서 사진도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럴듯한, 예, 예쁜 그릇을 만드셨어요. 점점 더 집에 직접 만든 예쁜 그릇이 많아지겠네요. 오늘은 합창단이 연주한 찬양 합창곡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교회 음악 작곡가 레니 스미스가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만든 주는 나의 목자,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연주로 듣고요. 손경민 곡 김재훈 편곡의 주의 은혜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백정진이 지휘하는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었고요. 이어서 손경민 곡 주의 은혜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베스퍼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시편 3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였고요. 알버트 피스의 곡 All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오 사랑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여, 더 셀레브레이션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김석균 곡 주의 길을 가리,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홀리 포레버님, 멋쟁이님, 김숙희님, 보라미님, 신혜숙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애슐리님이 성가대에서 올해는 만나팀으로 섬깁니다. 40년 이상 해오던 찬양이 계속 나오니 감회가 깊네요. 그래도 만나팀에서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 또 교회 찬양 들려드렸는데 성가대 봉사를 40년이나 하셨군요. 와, 그럼 오늘 들려드린 곡 중에 불렀던 곡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나팀은 어떤 봉사를 하는 팀인가요?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여쁜 자연님은 낮에 감자전 만들었는데요.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웠다고 핵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드셔요 하셨는데 감자전 비 오는 날씨에 먹으면 딱이네요. 네, 거기에 도토리묵 무침까지 하면 금상첨화고요. 커피향기님은 더워서 오이냉국 만들며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은 불 없이 채소가 가득한 반찬으로 저녁 식사하려고요.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밥상에 뱀 나오도록 풀떼기 밥상 준비합니다. 뱀 나오면 피리 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풀을 먹어야 건강하죠. 저도 완전 고기파라서요. 일부러라도 저녁에는 좀 풀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5297번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집을 보러 오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당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염려보다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셨는데 아멘. 주님께서 꼭 맞는 보금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5297번님이 이곡 남겨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끝곡은 박지열의 기타 연주로 주품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에 쓰인 마지막 대목이 계속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아무런 즐거움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쉬었다면 즐거움이 없었을 거라고 고흐는 말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힘드니까 의미가 있다는 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쉽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오래 키워온 관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일,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은 신앙, 쉽지 않았기에 더 깊어진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흔들리고 조급해지는 날이 있더라도 고흐처럼 다시 붓을 드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0: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성경 속에는 정말 여러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의 복을 받은 부부도 있지만 복 없게 아주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 성경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기억나세요?
1: 네,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달려가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한 동명이인 아나니아 말고요. 아, 네. 네. 초대교회 때 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예, 집사님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네.
2: 남편 아나니아와 비슷하게 아내 삽비라도요, 꽤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거는 같아요. 뭐, 이거저거 뭐 그냥 다 삽비라. 예, 참 많은 재산을 예, 모았 어떤 사람인데 그걸 헌금으로 했다고 그러죠? 예, 예.
3: 맞아요. 여기까지는 참 부러워요.
0: 네.
4: 그런데 말입니다. 두 부부가 재산을 바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2: 비슷해.
5: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들 부부한테 거짓말이란 단어가 이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한 가지만 힌트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나요? 아닌가요?
6: 당연히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인데 그 뒤에 뿌리가 뭐가 좀 있어서
0: 뭐가 좀 더 있다.
6: 그거는 설교 시간에
0: 네.
6: 왜 거짓말을 했는가.
3: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고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너무 기다려주는데 네.
3: 설교를 들어오면서
0: 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한 부부로 손꼽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진실은 무엇인지 네.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3: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즉각 심판이 나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긴장이 무서워. 됩니다.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교훈을 바르게 알려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한 것은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뒤에 뭔가 누군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엄중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가득하다라는 플레리오라는 꽉 찼다, 무엇인가 꽉 찼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앞에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병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정말 좋은 예로서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브로 사람 요셉이지요. 4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역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이 일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두 가지 욕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 또 여전히 돈을 지키고 싶은 것. 내놓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질 거야. 이 명예욕과 재물욕 두 개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공동체를 속이기 위해서 기만, 즉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기만이 가득 차자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반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단 앞에 서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사단이 그 속에 가득 차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 사단에게 휘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다. 베드로도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며 회개하지 않았죠.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삽비라는 이름 뜻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판과 같았습니다. 모판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였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모판은 잘못된 열매를 낳게 됩니다. 뽑아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꺾고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운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 정확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는 경외의 하나님을 교회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11절 12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교회가 쇠락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교회가 두려움과 은혜 속에 커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교회의 유익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인지, 사단의 충만 속에서 교회의 해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안에 충만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원래 그 성경은 장이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죠. 근데 이게 4장 바나바의 사건, 헌금 사건이 있고 5장을 시작할 때 영문 성경들 보면 킹 제임스를 비롯해서 but, now, 그러나, 그런데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여기 우리 서목사님이 아주 전문가신데요. 대를 그러나 해서 이제 연관시키는 앞에 사건 대비시키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바나바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받는 어떤 칭찬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을 낸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저가 얼마간을 감추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주를 사용하셔서 너는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하는 자다. 즉각 죽습니다. 무섭죠? 즉각 죽습니다. 즉 자기를 포장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는 거기서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찌했건 간에 거짓말이 원인인 것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와 멀리 있느냐? 아니요, 가까이 있어요. 저와 가까이 있고 여러분 모두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체면을 위해서 움직인다. 슬픈 일이죠.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쩌면 너무나 잔혹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 신랑이 죽었을 때 아내에게 연락도 않고 장사 지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사실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유추해 생각해 보기를 앞서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유난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강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어, 바나바를 보고 그 칭찬이 부럽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강렬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했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벌을, 그 감동 받은 만큼, 은혜가 큰 만큼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앞서 말씀드렸어요. 권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 모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내부의 헌신을 공격한 예는 적어도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오다 싶을 만한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거짓, 외식 이런 걸 주님께서 너무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려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말씀이 대아데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대아데나이의 원형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디어털, 극장이란 말의 그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일 행동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외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원어를 보면은 히포크리타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배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는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신앙이 연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쉽게도 신앙의 경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함정이 빠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나요? 교회 세우는 사람?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한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헐어요? 허는 것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헐지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허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생각할 때 사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사대교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0: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숨쉰다고 살아있는 자일까요? 진정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있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왜 그때는 가혹했냐? 오늘 우리가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서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신하며 기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적어도 두 가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감추었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서는 신약성경에 딱 세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기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나오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감출 게 아니라 이것은 번역할 때에는 늘 훔치다는 말로 번역이 돼요. 디도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는 거, 이건 내 눈앞에 보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 이거를 바로 이 똑같은 단어로 썼거든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셉차진트라고 해서 70인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아간이 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똑같은 단어로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는 자기 재산을 옆에다 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훔쳐서 낳은 것으로 이제 누가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내 재산을 드리건 안 드리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의무로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질문하는 질문에도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이거 다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든지 안 팔든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남겨놓든지 그건 자신들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떼놓고 절반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전부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역해 놓고 그리고 절반은 그냥 절반인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얼마를 대놓고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훔치는 도적질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은 약속이에요. 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글로 남겼든 말로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한 것은 그건 약속한 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드렸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이 된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계약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했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하고 숨겨놓는 건 훔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의 백성들,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 이 작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너희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번째 훔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아니 명예와 명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장 앞에 4장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들의 재산 얼마를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연금으로 드려요. 거기는 어디에도

0: 전재산 바쳤다는 기록도 없고 얼마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고 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그 감격으로 나눈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쩌면 그는 10분의 1을 드렸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됐죠. 박수치고 존경받고 명예롭게 돼가는 걸 곁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리고는 아마 경쟁적으로 냈겠죠. 여러분 건축 헌금할 때 경쟁적으로 안 내요.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야지. 그리고 아마 바나바나 요셉보다는 내가 좀 더 존경을 받으려면, 박수 크게 받으려면 쟤만큼 뭐 절반이나 이런 거 아니고 몽땅, 그리고 그냥 아마 부흥회 참석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다 드린 거죠. 몽땅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생각, 즉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들에게 칭찬 박수 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과 욕심이 믹스가 되면서 사탄의 유혹 앞에 그냥 헐가닥하고 넘어간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좋아하다가 보면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 아까 또 권 목사 말씀하셨지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거저 받은 인생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삽비라인지, 그 삽비라는 사실은 영어의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여인인 삽비라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델 케이스로 이 처절한 죽음을 가게 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눈치, 사람 눈치 보려다가 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 거짓과 탐욕,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좀 무섭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상한지 명확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부부의 맨 얼굴을 확인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말씀 들으면서 나 잠깐 이거 못 빼먹었지? 저 빼먹었지? 자꾸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요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일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3: 맞아요.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어땠을까? 적어도 해명할 기회를 해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4: 맞아요. 근데 이 예가 좀 일반적인 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판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5: 네. 네. 위선적인 헌신으로 이 권한, 직분 취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하기에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네. 허영, 허세, 허점 많은 인간이 이 부부만은 아니었을 텐데 이 좀 떨리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권한을 취하는 것이 위험하고 직분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는 그러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끔찍하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관용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엉뚱하지만

0: 또 이번에 너무 또 안 얘기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 죽지 않으니까는 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나태해진 거 행여 하나님께 체념하신 건 아니시겠죠?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1: 봐주시는 것겠죠.
0: 봐주시는 게 사랑일까?
1: 아 근데 목사는 사실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때에는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과장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선생 되지 말라. 네, 아마 목사가 제일 이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2: 할 말 없습니다.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모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2: 모판. 저는 오늘 사실은 이 텍스트도 되게 은혜로웠지만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그리고 이게 복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되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정직하게.
3: 네. 오늘 말씀을 유난히 아끼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죄인이니까요, 우리 목사들.
3: 근데 그만큼 또 자주 성찰하실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아끼시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헌신을 포장했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싶고요. 어디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4: 무서워요, 직접.
5: 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
3: 어떠신가요? 들으시면서.
4: 아, 저희는.
5: 네, 뭘 대답해도 지금. 뭘 찔림이 대답해도. 진짜 가득해요. 정말, 이 목사님들께서도, 아, 찔림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어딜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하고
3: 저희 땅바닥은 막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
6: 저는 멀지 않다라는 말씀이 예 정말 와닿고 저 역시도 과거에 진짜 못 모르고 찬양사역 시작해서 무대에서 진짜 천국 갔다 온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찬양했던 그 표정의 그 거짓말을 네. 생각해 볼 때 야 네. 근데 그때 안 치시고 그때 안 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먹게 하시고 네. 또 예,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네 너무 감사해요. 나이 먹는다는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7: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저희 잘못된 컷으로 지금 위에 아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그걸 다 바꿔야죠 이제 다시 정직한 네. 컷으로 네.
3: 제 선뜻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렇게 감춰두었던 나만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듭니다. 네. 과연
5: 그 부끄러운 마음 안고 네. 지금 회개하며 들어갑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7: 죽고 싶지 않으면 바른 대로 해가 아니라 성도로 살고 싶으면 바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5: 네. 질문 타임. 네. 성도로 살기 쉽지 않죠? 네. 네. 네. 정말 바른 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대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 11조 조금씩 좀 떼먹고 요 정도는 뭐 약간 이렇게 좀 생각했던 저희로서 좀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고 두렵기가 짝이 없는데 네. 사탄이 마음을 홀리기 시작할 때 그걸 잘 캐치해내고 요거를 이제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권호 목사님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2: 지금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연기가 온 방에 찼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유해한 가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서 확 이렇게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좀 세어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0: 두려움. 아, 내가 본문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건강함이에요. 불은 뜨거운 것이고 깊은 물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느낀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새콤달콤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를 되게 올게닉 메시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너 지금 너 사단이 이러고 있어. 너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 했을 때 제가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딱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 사실은 거짓말한 사람은, 그리고 배반한 사람은 유다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유다는 용서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거짓에 또 끌려가서 마지막 회개기도 놓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지,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 근데 너 일어설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그랬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해줘. 아버지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거 차비로 쓰셔야 되고 식사비로 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어? 직감적으로 적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뺨을 맞고 막 맞았어요. 무섭더라고 아버지가.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지 하다가 아빠 빵 먹고 싶어서 훔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새끼. 그래서 아버지도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정직 속에서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 갖고, 정직함 갖고, 마지막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아나니아 삽베르처럼 죽지 말고 일어서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거짓말했다고 두들겨 팬 건가? 사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전부냐? 하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네네.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네. 인정할 수 있는 기회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완악해서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니까 맞은 거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너도 나도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고요. 수많은 죄를 지어. 근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해버린 거. 그게 궁극적인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이어서 제가 임종수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와 그 남다른 공동체 문화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같은 공동체에 아나니아 부부와 바라바를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3: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나니아가 죽기가 무섭게 아내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장사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너무 좀 가혹한 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4: 대비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훌륭한 쪽을 계속 본받도록 그렇게 처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섭다 그랬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쓰러지는 걸 보고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당일 장사를 지낸다.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도 당일 장사,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당일 장사 지낸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장사 지냈는데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할 때 이 사람들은 덜 떨렸을 거예요.

0: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때 그 빌라도 그러잖아요. 손 씻고 처리하는데 그 후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로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로 죽는 것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돌로 뭐 현장에 때려서 죽였는데도 그 입건 되지 않았잖아요.
1: 맞아요.
0: 뭐 야고보 헤롯 죽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죽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더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까 빨리 갔다 묻어야 묻었을 것이고 삿비라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삿비라에게도 더 유익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님 말씀했지만 삿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냐? 이미 공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짝짝이 아주 부부의 금실이 대단히 좋았다는
1: 그런까지도
0: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금실로서는 대단하는데 결코 우리가 배울 바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맺어진 부부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죄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서정호 목사님, 이 두 부부가 뭐 이제 뭐 가상이겠습니다만 서로에게 어떻게 처신했어야 됐을까요?
3: 사실 뭐 이 두 부부 안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으니까 내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곁에 담으셨는데 3장이 넘어가면 과연 돕는 배필이었을까 오히려 서로 타락시키는 배필이 된 것 아닐까. 분명히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꼬임을 넘어가는데 남편인 아담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걸 얘기했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였으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잘 전달을 안 해가지고 뱀에게 헐망해가지고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서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이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자.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지도 먹어버리고 3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주어서 뭐 아이고 이거는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부인이 아니었던가.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똑같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이 참 잘 맞는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금슬이 잘 맞고 죽이 잘 맞는 사람 부부가 좋은 건가 아니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밤낮 툭탁툭탁 싸우면서도 서로 보완해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 생각해보면 자주 좀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잘못 가면 화를 내서라도 돌이키고 이런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별아별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2: 네.
1: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라고 한 몸으로 붙여주셨는데 그걸 잘 못했던 부부인 거죠. 근데 이 예화를요, 11조 떼먹으면 이 삽비라 부부처럼 된다라고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겠다.
3: 그렇죠.
1: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로 헌신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없고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4: 설마 사람 잡죠.
1: 그쵸.
4: 분명히 저한테 우리한테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을까. 알면서도 하는 포장된 거짓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반대로

0: 그런 거짓말을 안 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너무 정직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듣고 싶어요.
1: 제 얘기는 아니고.
0: 바로 나오셨어요.
1: 신학교, 저희 장신 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신약학 전공하신 박창원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적이 나빠가지고 그냥, 우리 선배 중에 F를, 그 양반 필수 과목인데 F를 계속 주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졸업을 못했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칼을 하나 하고, 또 선물 보따리 하나 하고, 박창원 목사님 관사에 찾아가가지고 딱 놓고, 교수님, 이번에 졸업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이걸로 죽을랍니다. 네?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날 죽여라. 펑펑 울고 나갈 때. 이게 아주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교육전사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해군 제독 출신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 양반이 유고집을 이 권사님이 내신 거예요. 자기 남편 세상 떠났으니까. 근데 그 박창원 목사님이 그 예전의 중학교니까 뭐 6년제 중학교 동기동창이라 같은 반 친구니까 그 앞에 권도원 비슷하게 뭐 축사나 뭐 격려사나 이거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받아들고 처음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박창환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느냐면 그 친구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의리가 있고 쌍자라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아이고 아무리 정직하셔도
2: 바로 안에만 넣으셔도 될 거야.
1: 그러니까.
2: 근데 또 그게 있으니까 뒤에가 더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네요.
1: 아이고 참
2: 정말
1: 재밌는
2: 그 목사님만큼 정직하신 임종수 목사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어림없습니다.
2: 네.
3: 좀 슬픈 일이죠. 거짓말을 안 했더니 에피소드가 생겼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소개한다면, 아까 뭐 침묵의 거짓말 얘기했죠. 한번 교회 직원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미스터 출근했네! 그랬더니 미스터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그냥 제가 뭐 기도 어느 정도 생각하나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그런 느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걔 입원했다는 날한 번뿐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야, 미안하다. 너 입원은 한 번뿐이 안 했는데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와글 웃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한 분은 열심히 교회 나오신 분, 교회 옆에 사는 분인데 겨울비가 내리는 날인데 교회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분이 어디 불편하신가 하고서는 끝나자마자 가까우니까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멀쩡해요. 또 가서 이제 보통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알았죠. 어찌 오늘 교회 못 나오셨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항상 진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교회 나가기 싫었걸랑이요.
2: 그렇게 또 돌아오나요?
3: 한대 확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2: 뭐라고
3: 그때는
2: 그러셨을까요?
3: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4: 잘했다.
3: 잘했다. 충성도 좋아해. 그런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쳐서 복종을 시키고 다 써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 가서 박집사 만났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럼 뺨부터 때리겠습니까? 네, 왜 때려? 나 당신 미워하거든.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행사하는 거 정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잡다한 것 같은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짓말 안 해봐야 되겠다만 보고 살아보세요. 상당히 생각밖에 많이 생깁니다.
4: 저는 그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썹 수술을 하셔가지고 첫 주지 아주 진하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뻐요? 진해요.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 경우인데 교회에서 처음 제가 담임 목회할 때인데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고 사역을 했는데 행사 기금을 받고 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0: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제가 좀 식사비를 많이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 으쌰 하는데 문제는 행사가 잘 끝났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 목사님이 이제 한참 그거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이거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맨날 먹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하는데 제가 싹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순수했나 봐요. 네. 장로님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혼내고 있다가 두둥 그랬더니 아 잘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장로님들이 좀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해요.
1: 오늘 그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그 이론편은 굉장히 확실히 배운 것 같은데 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참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춰진 속마음을 참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두렵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듯 모를 듯 이렇게 궁금해지는 질문들이 아마도 생기실 거고요. 성경 읽으시다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때요.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질문 어떤 분이 가지고 계세요?
2: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서울시 도봉구에서 김형태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의 깊이를 배워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남겨봅니다. 욥기서는 저자와 기록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데 기록한 저자는 수많은 대화체의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듣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 시원하게 해주세요.
0: 이거에 대한 뭐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연대가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그런데 너무나도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첨언했다 아니면 중간에 뭐 여러 지혜 문학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대화와 그 상황들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셨다. 그때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과 경험과 때로는 생각나게 하심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게 불어넣는다는 이 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목사님 맞나요?
3: 교수님이 뭐 일개 목사님이 그러시고 네.
4: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편집자 뭐 이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누가 썼니? 언제 썼냐? 근데 최근에 이제 성서신학계의 문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성경, 이건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네.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1: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핵심만큼은 이해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진짜 신앙심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반면교사가 되어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는 여기서 작별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겁니다.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네.
5: 위선도 위장도 말고 정직한 참 신앙인으로
6: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0: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해서 그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거 다들 경험으로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은 고난이 사라질 거라는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난조차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온전한 믿음은 인생의 풍랑이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풍랑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믿는 것.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이길승 또 이성의 한혜진이 함께했습니다. 소망으로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6년 7월 7일 원래 7월 7일에는 비 오는 날인 거 맞죠? 아, 그건 음력인가?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가 있죠. 중요한 건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단련되며 끝내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님, 샬롬, 일하고 퇴근합니다. 비가 오네요. 새벽 내도록 내내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퇴근하시는 우리 나그네님,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남은 시간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님, 훈디님 자리를 채워주시는 지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송정훈, 훈디가 이번 한 주 휴가입니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이번 한 주는 저와 함께합니다. 한나님이 오프닝을 듣고 있으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파도를 기다린다. 지금 준비했거든요. 함께하시죠.

0: 잘 들으셨나요? 찐파랑님, 비가 와서 출근길이 막히네요. 지각 각이지만 찬양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하고요. 이번 주 잘 부탁드립니다. 찬양 감사하셨네요. 이런 날은 좀 다들 늦기 마련이죠. 그리고 다들 좀 힘들기 마련이고 다들 조금 평소와는 조금 더디기 마련인데 서로서로 좀 이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보물세가지님, 어떡해요?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하셨고요. 또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출근길에 격하게 아멘을 외쳐봅니다. 또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생각난 곡이 있어 신청해봤어요.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지수님, 우리 혜영 작가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지선에 감사 드셨고요. 또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 조준모 그의 생각 꿈이 있는 자유 파도를 기다린다 였습니다. 우리 봄보로봄님은 유디 굿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지하철 환승 중에 샬시 출석합니다. 주신 지가 꽤 됐거든요. 아마 이제 환승은 다 하셨을 것 같고 다시 덜컹덜컹 출발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폴라리스님은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뚝 그쳤어요. 와, 진짜 제가 출근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겠죠? 내일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배상진님은 지수님 반갑습니다. 음악 FM 듣다가 지수님이 샬시 DJ로 진행하신다길래 넘어왔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고맙습니다.
1: 의리.
0: 별이님은 둘째 날도 반갑네요 하셨고 주주맘님 비오는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비에 대한 대비도 잘해야 될 것 같죠? 마라나타 선 삼선니님 샬시와 함께합니다. 신청곡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준비했습니다. 김요한이 불러요. 자녀.

마음의 합한자님, 샬롬 출첵합니다. 입덧 중에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그래도 찬양 들으며 애들 어린이집 등원 후에 뒷정리 시작합니다. 애들이면 지금 최소 셋째? 셋째 임신 중이신 건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가랑 또 엄마,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이들 또 집안 가족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님, 나는 민네 신청해봐요 하셨는데 박선미 나는 민네, 또 김범수의 음성이었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김요한의 자녀까지 전했습니다. 이쁜이 사랑님 출근길에 출석합니다. 또 진영님은 뭐라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셨는데 진영님 저예요. 저는 유지수입니다. 다들 이제는 조금 아시죠? 옆방에서 한낮에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팝송 프로그램 해피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자님, 아, 차 막히는 거 보니 지각각이네요 하셨는데, 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해가 막 쨍쨍 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나서고 집을 나섰을 때는 비가 꽤 많이 오고 막 차도 많이 막히고 했는데, 어라? 회사에 다 도착할 때가 되니까 비도 그치고 해도 쨍쨍하니 또 차도 안 막혀. 이거 부장님이나 상사가 나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나 게으른 걸로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님자님. 동행님은 아, 지수님이시구나. 저희 둘째도 지수예요. 둘째 딸.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느라 혼자 있는데 막 생각이 나네요. 건강하게 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분명 누구보다도 잘 있고 또 야무지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나다운 계절님, 주님은 나의 힘이여 피아 워십의 곡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준비했죠. 지금 띄울게요.

두둥님, 출장 가면서 들어요 하셨는데 이 찬양으로 힘을 좀 얻으셨기를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젤로니아 님이 주의 사랑 듣고 싶다고 하셔서 띄웠고요. 아, 지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훈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순간 깜짝 놀라셨나 봐요.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이었고요. 싱잉 앤츠의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또 피아 워십 주님은 나의 힘이요 전했습니다. 기쁨이님, 사랑하는 딸 우리 재은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평생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7월 7일 아주 럭키한 날 태어났네요. 진심으로 우리 재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송 이 곡 어떨까요? 코너스톤 축복송 띄우고요. 여기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키에리님, 강릉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운행하면서 택시 운행하면서 근무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주는 평화 김승희의 음성으로 띄웠습니다. 여기 서울은 목동은 서울 안에서도 날씨가 왠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목동은 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가 날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7시, 8시 때하고는 조금 다른 날씨네요. 수연님, 샬롬, 지수님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는 비가 많이 옵니다. 꿉꿉하고 축축한 아침,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이 장마 잘 견뎌야겠죠? 장마라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뭐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봤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2부고요. 우리 샬롬 CCM 송정훈 훈디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어떡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네요. 우리 강릉 찍었고, 전북 완주 찍었고요. 그리고 또 무장해제님은 금산에는 폭우와 천둥, 번개, 낙뢰까지 쳤어요. 학교 일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건물도 있다네요 하셨는데요. 아유, 우리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불편하겠고요. 얼른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야 님은 어제는 운전하느라 환영을 못했습니다. 지수님, 아침에도 잘 어울리시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문정자가 먼저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젤로 니아님 잘 들으셨나요? 와 지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비 오는 좀 우울한 날씨였는데 샬씨 덕분에 기분이 업!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신청하신 시편 21편 주의 사랑 스위스어로 김영우의 음성인 곡 잘 들으셨죠?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오은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띄웠습니다. 우리 한미영님 샬롬입니다. 좋은 아침 출첵해요 하셨고 주니빈님은 아 지수님 응원합니다. 그러게요. 훈디 휴가 중에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비르피에서 즐거운 휴가 다녀오세요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도 훈디 편인지 아침에는 오늘 같은 날은 좀 활동하기 이동하기 어렵겠는데 했는데 세상에 본격적인 활동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 납니다. 진성님도 역시 지수님 하면서 일주일이 즐겁겠네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저는 옆방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우리 보통 그때 팝송 프로그램 해피송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놀러오세요. 보라미님은 반갑습니다 지수님. 교회 권사 원래해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해서 큰 우산을 집었다가 놨다가 하다가 중간 걸로 갖고 갑니다. 많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아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좀 애매할 수 있죠. 뭐 비 소식, 비 올 확률 막 95%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 나면 이따가 비가 올 거는 같고 장마철이라 한번 비가 오면 많이 쏟아질 것도 같은데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 아, 우산을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무장해제님 신청하신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히즈윌 김동욱 함께합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핸섬님, 포항은 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날씨 예상 못했는데 포항분들 조심하셔야겠어요. 또 이런 폭우가 또 쭉 내리지 않고 또 게릴라성?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특히 이 장마철에는 많잖아요. 작은 우산이라도 꼭 챙기시고요. 신청하신 살아계신 주 We Love였고요. 그 전곡은 빌더스의 내 양을 먹이라. 잘 들으셨나요? 하늘나라 구름 위, 하늘나라 구름이님이 신청하신 오늘 아침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신청한다고 하셨거든요. 좀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날이죠? 하셨는데 이미 좀 도착하지 않으셨을까 일터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곡은 주나목 힘을 내, 또 히즈윌 주님 먼저 가세요까지 전했습니다. 영은님, 샬롬, 사흘 연속 출석합니다. 하셨고, 최여사님, 옆방에서 오신 지수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새벽에는 우르르 쾅쾅 우르르 하더니 이제 해가 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쏟아 붓겠죠? 모두 안전한 날 보내세요. 정말 장마철 같을 때는 사고

안 나고 무탈한 게 그게 최고입니다. 덕분에 좋아요님은 지수님 반갑습니다. 평택도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은주님은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폭우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일주일 잘 부탁드리고요. 원데이 워십에 하루의 은혜 부탁합니다. 하셔서 함께 들을게요.

행복샘물님. 새벽에 비가 그렇게 무섭게 오더니 엄청 맑은 하늘을 지금은 보이네요. 한낮에 더위가 걱정이긴 하지만 여름이니까 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 사역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청년의 기도 신청하셔서 띄웠습니다. 손경민, 또 우혜림, 배현미, 박시온 등 함께 했죠. 업데일릴리님은 아, 이 낯익은 음성은 누굴까요? 하셨는데 낯이 익은 듯, 또 낯선 듯. 저는 유지수고요. 이번 한 주 휴가를 간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왼손공기 다리님, 병원입니다. 무릎 수술했어요. 직장도 그만두었고 인생 후반기를 위해 좀 쉬고 고치고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 힘내시길 바라고요.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송세랍니다. 예배할 때가 이때라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설을 지납니다. 작은 더위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 지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나의 몸이 상하여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듣는 기쁨으로 행복한 이들은 말씀을 행하는 기쁨 속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은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귀한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신 곡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주일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받은 말씀과 은혜로 올 후반기 살아가는 데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주께 열매 드리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아롱별님께서는 딸아이 시댁이 홍천이시라고요. 때를 따라 농산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잘 사용하겠나이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직접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산물을 나눠주시는 분 참 감사하죠. 우리 따님 시댁 비롯해서 올해 농사 짓는 모든 분들 풍년 이루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크루스의 성기합창단과 변상미 강학기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나 맡은 본분은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시원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늘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시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은 예감님께서는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소소난갱님, 아이디가 오랜만이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이포요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 신청곡 적어주셨는데요. 부흥 한국 싱어즈와 송은경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청하신 곡 어머니의 기도, 손경민, 김정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여러 해 동안 줬더나 신동호와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0: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잘하소서 이정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청해 주셨습니다.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이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궁님께서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인혁과 주리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강성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에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영광의 보좌에 임하십니다. 그를 옹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호심을 즐거이 외치며 찬양과 나팔 소리로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팔을 울림은 커다란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삶을 영위하며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천군 천사와 동일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이 흘러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나팔 소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를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작은 일과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되새길 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염려 또한 작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었고요. 이종미의 음성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오랫동안 고대하던 177장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와라님, 새벽부터 잡음들이 고요한 세상을 시기하나 봅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찬양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새벽에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와라님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죠. 꽃비님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요. 명희하나님 안녕하세요. 글 올려주셨고요. 반디김님께서도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방송에 가입하셨다고요? 방송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명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는 일일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라미님께서는 남편이 다친 기억도 없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많이 했지만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고 오셨다고요. 물리치료를 하고 오셨는데 물리치료만으로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만 하셨겠죠. 얼른 괜찮아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이미님, 이번 달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이 은혜 가운데 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삼바남자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글을 주셨는데요. 사진은 아마존 원주민 선교를 위해 가는 시간

2박 3일 배에서 생활하는 현장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광활한 아마존 강의 모습. 바로 멀리 브라질에서 아마존 원주민 선교 중인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드릴게요. 조찬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유해피봄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군요. 새벽 예배와 새로운 직장일 시작.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잘 적응하길 간구합니다 하셨어요. 크룩스의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그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는 몇 번이나 이런 사람들을 각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다.

프레드릭 비크너의 통쾌한 희망사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빈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복을 기꺼이 나누셨습니다.

지고서 곤하거든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더 알기 원한의 박순복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연성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김요한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늘시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만 바라볼지라, 기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연민은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잠시 내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 그게 바로 연민인데요. 연민이 가득한 사람은 이성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이겠죠. 그런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 모두의 힘든 하루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바꿔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소리가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주찬양 선교단의 계신 주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미셨죠. 사랑은 멀리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여러분께 저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문자도 보내주세요. 레인보우로 신청곡도 써주세요. 손을 써주세요. 오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님께서 청취율 조사 1등 하실 예삐 은디님 샬롬 하고 인사 나눠주셔서 갑자기 와 밤 10시에 CCM 프로그램으로 동시간대 청취율 1등 하면 진짜 자랑스럽겠다.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조이포유로 거의 청취율 조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고기철님 하셨고요. 김숙희님, 고윤희님, 주원님, 정현우님, 푸하님, 지난 주말 대구 여행 다녀오고 피곤했는데 오랜만에 10시부터 청취하신다고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청취율 1등이라고 응원해 주신 그림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님도 동경 이제 더워질 것 같다고. 여행지기님, 배고픈 고질라님, 장기영님, 안젤라님, 또 이경은님도 와주셨어요. 바람내음님 샬롬샬롬. 자 우선 원성남님까지 이름 불러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수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리엘의 위로송 토닥토닥 두 곡의 찬양을 이어봤습니다. 아 저도 들으니까 왠지 오늘 하루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실시간 출석 체크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된 것 같고 자 어서 오세요. 자 슈퍼맨님 샬롬 인사 나눠주셨고요. 아름다운 한때님 이 밤에 3명 가족 식사 준비로 제각기 메뉴 하는 중인데 너무 덥네요. 내 마음 속 청취율 1등이라고 해주셨어요. 와 진짜 CCM으로 청취율 1등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짱가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 서울 번호 02 이걸로 시작한다는 것밖에 잘 몰라서 그래도 꼭 받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에 혹시 받으시면 CBS 표준 FM 밤 10시 김은영의 CCM 캠프 듣는다 난 CCM이다 이렇게 꼭 이야기 해주세요. 김숙희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싶어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자 베이징님께서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시며 꿀잠 자고 싶다고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셔서 우리 베이징님께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하면 꿀잠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살짝쿵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선물 생각보다 CCM 캠프가 선물이 많아요. 그래서 선물을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상도 드리면서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니까요. 어제는 저희가 빵빵한 퀴즈로 엊그제 진행을 하면서 또 어제 오늘이 헷갈리는군요. 어제 네, 퀴즈 진행하면서 빵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보내주시면 마늘빵, 커피빵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모바일 쿠폰도 준비할게요. 해바라기님께서 출석 좋은 밤입니다. 새싹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님 어제에 이어서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무장해제님께서 요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도 모두가 평안하기를. 또 하늘소망님 인사 나눠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민희님, 마하나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가요? 퇴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지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카먼의 찬양으로 God will take care of you. 아주 힘찬 찬양으로 응원해드릴게요.

손영진의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이 곡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죠. 전해드렸습니다. 이경은님께서 어우 은디님 전화 받기만 한다면 당연히 CCN 캠프라 외칠 거예요. 제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하셔서 제가 이 문자에 너무 기분 좋아져서 우리 이경은님께 이렇게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시원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크 보디가드님께도 시원하게 모바일 쿠폰 쏘겠습니다. 5km 뛰고 와서 씻고 방송 들어요 하셨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드세요. 커피 쿠폰이니까 밤에, 아, 밤에는 드시면 안 돼요. 낮에 잠 올 때 시원하게, 맞아, 캠프가 응원하는 모바일 쿠폰 보내줬지 생각하시면서 교환하셔서 혹은 모바일 쿠폰은 다른 분께 선물로 전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문자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 대신 기한이 좀 짧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두 달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꼭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똥찌에님은 야근하고 퇴근길인데 오늘따라 위로송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하철이 시원해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공공장소가 시원해서 오히려 집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무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응원해 드릴게요. 아, 역시 모바일 쿠폰으로 응원해 드리면서 너무너무 잘 하셨다고 자몽이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핑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표준 FM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머 노래가 나와서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유니핑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해도농장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해도농장님도 나중에 낮에 드세요. 샬롬 달콤한 목소리에 살짝 문 열고 들어와요. 오늘 밤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아 정말 밤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그 일부 끝나고 나면 저 내일 새벽 기도 가요 하고 손을 들면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모두 잘 자요 라고 인사해 드리고 싶어요.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방송 듣다가 특히 찬양 듣다가 미소를 지으며 잠들 수 있다. 정말 큰 행복이잖아요. 기분 좋게. 자,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의 달콤한 동행, 경쾌한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이곡과 함께 예수 전도단, 예수 세상의 중심도 역시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선등사님께서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박혜나 찬양 신청하셔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전도단 예수 세상의 중심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의 달콤한 동행도 들어보셨어요. 소금이님께서 기도 제목 언니의 시어머님께서 감기가 심해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가셨는데 폐렴이라고 형부가 간병 중이신데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은 폐렴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위협이 되니까 주님 꼭 치유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보내주셨고요. 겸손과 온유로 님께서 아침에서 밤으로 또 뉴스 목소리도 늘 듣고 있어서 늘 친숙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축복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3861님께서 69세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15년 동안 일해온 이 공간 감사하네요. 너무 귀한 사진과 또 문자 감사합니다. 모바일 쿠폰 역시 보내

드렸어요. 신혜숙님께서 유은성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오, 오늘 2부에 깜짝 손님으로 오십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2부 쭉 들으시다 보면 선물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얼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캠프 초대석으로 깜짝 손님 만나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한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0: 해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시기마다 좋아하던 장르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역사와 추리 장르를 좋아해서 웬만한 추리 소설은 초등학교 때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무협지였습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장르죠. 유명한 작가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책은 김용 작가의 영문이었습니다. 3부작인데 마지막 3부 의천도령기는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 명검인 의천검과 도령도를 모두 얻으면 무림지존이 된다는 전설로 시작이 됩니다.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 이런 명검입니다. 이것만 얻으면 자기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검이 있습니다. 아더왕의 전설에 나오는 엑스칼리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 남부 솔즈베리 바위에 박힌 검이 있었는데 그 검을 뽑는 자가 영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아무도 뽑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더가 15살 때 아버지의 칼을 잃어버려서 바위에 박힌 검이라도 대신 써야겠다고 가서 뽑은 게 그냥 쑥 뽑히고 아더가 훗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협지나 아더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명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명검이 있습니다.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신갑주가 모두 방어 도구였다면 마지막 전신갑주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이라는 휴대용 단검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명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세상의 검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말씀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0: 명을 받아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조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국문학 박사가 와도 불 꺼진 방에서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 한 권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조명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를 이해했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웃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시신캠프, 헤지키아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잠을 확 깨워드리는 찬양이었죠. 2부에 여러분들이 잠을 확 깨고 귀를 쫑긋하시고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새 앨범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새 앨범의 주인공들을 직접 모셔보는 시간입니다. 자, 광고 듣고 존영, 선예가 함께하는 매일 주와 함께 찬양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볼게요.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0: 혁신 캠프 오늘 초대석으로 꾸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을 시작하면서 CCM 새 앨범을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찬양사역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시간에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만나교회 만나워십 앨범이 나왔습니다. 오! 자, 그래서 만나워십팀 우리 세 분의 워십 리더 목사님들과 또 만나워십을 총 지휘하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유은성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네.
1: 아, 진짜 오랜만에 출연한 것 같아요.
0: 잘 네. 지내셨어요?
1: 그죠.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한 20.
0: 아우.
1: 아, 이러면 나이가 네, 나오네.
0: 그냥 꽤 오래됐다. 그런데 네. 첫 만남부터
1: 맞아요.
0: 너무 좋아서 제가 네. 막내 동생
1: 하자해서
0: 누나 동생 하기로
1: 맞아요. 뭐
0: 그랬었던 옛 추억이 생각이 네. 나네요.
1: 근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은성입니다.
0: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1: 너무 감사하죠.
0: 얼굴 볼 수 있다는 네.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1: 네.
0: 오늘 그 첫 만남 때 그 유은성 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워십 리더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1: 소개해 주세요.
0: 네,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의 워십 리더 나영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4: 네, 이어서 인사드릴게요. 만나워십 워십 리더인 신푸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워십 워십 리더 장인우 목사고요. 저희 만나워십 중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막내와 또 비주얼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 물론 세 분 다 너무 멋지시지만
1: 맞아요,
0: 약간 그 되게 유명한 그 배우분하고 많이 닮으셔가지고
1: 송모 중기 배우를 닮았어요. 네.
0: 그러게요. 송씨 집안의 네. 그분하고
5: 처음부터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0: 아 진짜 닮았어요.
1: 네. 아 저 저희 사진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아, 되고. 아,
0: 큰일 났다.
1: 네. 자 근데 만나워십이 이번에 앨범을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첫 음반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규 음반을 22곡을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음반을 정규 음반으로 내면 사실은 묻히는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EP로 10곡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네네. 자, 그래도 저희에게 또 CD 선물을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0: 자, CD 아닙니다.
1: 아. 예전에 아, 나 여기서 이제 들통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긴 건 다 CD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0: 요즘은 에이. CD를 제작 안 하고 USB.
1: 네. 맞아요. 이 안에. 네. 근데 모양은 예전 맞아요. CD 앨범 같이 네, 생겼지만 네. 안에는 USB가 곡이 네. 수록이 된.
0: 저희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22곡을 작업했고 그리고 라이브 버전으로 21곡을 작업했어요. 그래서 네. USB 버전으로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네. 가지가 나오고 음원으로는 5곡씩 스튜디오 5곡 그리고 라이브 버전 5곡 해서 10곡씩 이렇게 출시하려고 해요.
1: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는 이 선물이 무려 22곡이 담긴
0: USB 음반.
1: 와 그래요. 이게 실은 아직 발매가 오늘 날짜인가요?
0: 오늘 CCN 캠프 방송 출연하면서 오늘 출시합니다.
1: 그러니까요. 야, 이 선물을 5분께 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그런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중에 살짝 손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5분을 선정해서
0: 네.
1: 만나 이 워십 새 앨범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우선 제가 뭐 죄송한 말씀 드리면 아마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유은성 아닌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후두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듣기 거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제부터는 말을 하지 않고
1: 네.
0: 우리 워십 리더들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해 주실 거죠?
1: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좀 뭐 나이가 많다고 해도 실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자 먼저 그 나 요한 이름도 너무 거룩하세요.
0: 아,
1: 네 거룩한, 나 요한 목사님. 네.
0: 아, 근데 영어로 하면 안 거룩해요.
2: 영어
1: 존
2: 존나
0: 존 존나라서. 아, 영어로 하면 안 거룩해요.
2: 알 수 있어요.
0: 아,
2: 네.
0: 아 영어 이름이니까.
1: 아까 계속 얘기 안 끼어드신다고
0: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네. 짠. 자, 우리 네. 워십 리더라고 제가 그리고 나 요한 씨라고 네. 이제 호칭을 할 텐데 앨범을 준비한 지난 2년의 기간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살짝 먼저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3: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해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음반 작업에 들어간 시간은 한 1년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곡을 고르고 또 정말 최고의 연주자들,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뒤에 이제 처리하는 작업들 다 하는 것까지가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긴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더 뿌듯하실 텐데 앞으로 만나워십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앨범 수록곡을 우리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틀곡이
3: 보이지 않는 손 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네. 저희들이 타이틀곡을 잡았습니다.
1: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이 곡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선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셨고
1: 네.
3: 또 우리 유은성 전사님과 제가 함께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고요. 또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김병선 네. 목사님의 영성 또 만나교회의 영성이 잘 들어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는 네. 또 우리 CCM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레비스탕스와 함께
1: 네.
3: 또 우리 유은성 전사님의 목소리와 함께 저희들이 함께 이 곡을 불렀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손 타이틀곡을 들어보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떼창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은혜가 막그 상상이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녹음하는 과정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일
2: 저한테
0: 못했다는.
2: 물어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2: 사실은
0: 네.
2: 그
0: 분열 조장 방송인가요?
2: 아니 그것보다는 네 제가
0: 시작했는데. 네.
2: 그 만나 교회에서 음악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0: 네.
2: 저는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거든요.
0: 아,
2: 네 그래서
0: 그래요?
2: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은성 전도사님이 탁 픽하셔서
0: 아.
2: 같이 하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0: 비주얼 전공이시라 약간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약간
2: 그래서
0: 사심이 있는.
1: 맞습니다.
0: 근데 정말 너무 보면 볼수록 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얼굴.
1: 아, 어떤
2: 네.
1: 얘기 하려고 그래요?
2: 아,
1: 빨리
2: 왜
1: 얘기해
2: 뭐냐면
1: 봐요.
2: 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0: 죄송해요. 저도 사심 방송이었네요.
2: 맨 처음 녹음을 딱 들어갔을 때
0: 네.
2: 저는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또 없으니까
0: 네.
2: 사실 유은성 전도사님이 많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저의 목소리와 그래서
0: 네.
2: 한 3시간 녹음했나 처음에
1: 그쵸. 우리 여덟 마디 하는데 3시간
2: 네
1: 걸렸죠. 네.
2: 맞아요. 그 짧은 그리고
0: 여덟
2: 그날
0: 마디.
2: 걸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1: 네.
0: 아, 첫 녹음의 아픈 추억을.
2: 아
0: 근데 그
2: 굉장히 아픈.
0: 이후에는 뭐 괜찮으신 거죠?
1: 근데 이제
0: 네.
1: 제가 프로듀싱 하면서
0: 네.
1: 장인우 목사님, 장인우 워십리더를 높게 샀던 게 고음이 굉장히 잘 올라가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화성을 넣는 게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워십리더들 녹음을 할때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처음에 녹음을 하다가 아, 잘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걸좀 보셔라. 그게 도움이 된다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다른 분들 하는 거를 계속 흡수하고 나중에 녹음할 때는 그 흡수했던 게 녹음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예상보다 괜찮은데라고
0: 발전
1: 생각이
0: 속도가
1: 들었어요.
0: 굉장히 있어서
1: 그죠?
0: 키우는 맛이
1: 맞아요.
0: 있는.
1: 예. MQ가 그래서 뛰어나다고 제가 칭찬해
0: 네.
1: 드렸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들으면서 이제 아,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0: 네.
2: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어떻게든 계속 소리를 내봤죠. 그래서 근데 많이 잘 알려 주셔서 사실
0: 네.
2: 최고의 보컬 티칭을 받으면서 이 음반 녹음을 했던 것
1: 거의 제가
2: 같습니다.
1: 목이 이렇게 쉰 이유가 수줍이 된 이유가
2: 아마 저의 이제
1: 네.
2: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에피소드도 재밌는 것도 많아요. 뭐 녹음하다가 사실은
0: 그러겠죠.
1: 연주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의 뭐꼭 CCM계가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연주자들이랑 연주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녹음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교회 음반이니까 스트링 녹음을 하러 이제 위드 스트링이 왔는데 12분이 오셨는데 제가 어쨌든 교회 음반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스튜디오 안에서 다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0: 와, 너무
1: 왜? 네,
0: 멋지다.
1: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저희는 악장님이 집사님이세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연주자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 녹음하러 왔는데 어느 그 베이스 치는 주자분이 저 은성 형저 10년 전에 형 음반 연주했었어요. 그래요? 교회 다녀요? 했더니 형님 저그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했더니
0: 와.
1: 드럼 치는 주자분이 또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정훈 씨라고. 형님, 저는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0: 네.
1: 뜻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
0: 와.
1: 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그리고 감사했던 건 우리나라에 와 연주 1등인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어서 너무
0: 네.
1: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음반을 작업을 할수 있었죠.
0: 네. 음반 녹음하는 그 작업실 안에서 기도가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분들과
1: 맞습니다. 네.
0: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은혜가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때마다 플레이 될 때마다 아,
1: 맞습니다. 네.
0: 재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장인우 리더께서는 녹음하시면서 아, 우리 만약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또 어떤 곡이 좀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0: 욕심나는 곡도 있으셨나요?
1: 아,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로 생각했던 거와 또 각각 개개인이 욕심이 나는 곡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0: 내 파트가 좀 많았었던
1: 맞아요.
0: 부분.
1: 그러네.
0: 아, 어떠세요? 네. 어떤
2: 이번에
0: 곡을?
2: 나가지 않는 곡 중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
1: 괜찮죠.
2: 거죠?
1: 네.
0: 그럼 살짝만 얘기하고 다음
1: 아,
0: 곡으로
1: 그렇죠.
0: 소개해 주시면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2: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이 음원 작업을 하는 중에 미국 투어를 다녀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가시자마자, 여기서는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 아마 그 곡을 올려주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 음악이 딱 생각이 나서 작업을 하시고 보내주신 곡이 있거든요.
0: 네.
2: Stand Firm in Faith. 리라는 곡인데,
0: 네.
2: 너무 좋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다음에
2: 네.
0: 발표가 될 때,
2: 12월에.
0: 네, 12월에
2: 네. 그때 한
0: 기대해
2: 번더 저를 이 자리에
3: 불러주시면.
1: 방송 잘한다.
0: 리더를 하시는군요.
1: 좋네.
0: 대단하신데요.
2: 1월에 나오는데.
1: 네.
0: 마치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가요 그 텔미 안무를 박진영 씨가 미국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해서 보낸 것 같은 그런 서사가 있는
1: 이게 제가 공항
0: 그런
1: 가다가
0: 깜짝이야. 네,
1: 만들었어요.
0: 그쵸.
1: 공항 가다 갑자기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 멜로디에서 막 이걸 만들어서
0: 네.
1: 한국의 편곡자한테 이거 음악 좀 빨리 만들어봐 해서
0: 아,
1: 보내갖고 만들었던 곡이에요.
0: 그렇군요.
2: 지금
0: 그런
2: 그손
0: 에피소드를.
2: 드시는 분께 다섯 분께 미리 드리는
1: 아,
2: 거잖아요.
1: 그러네요. 그분들은
2: 네.
1: 들으실 수
2: 그분들은 미리
1: 있겠다.
2: 들으실 수 있네요.
0: 들으시고 예, 살짝 스포를 해주시면 저희가 12월에 또 들려드리는 걸로 다른 분들은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라 하고 쫄깃한 기다림의 맛을 또 느껴보셨으면
1: 한
0: 좋겠고.
1: 가지 스포를 드리면요. 우리 CBS에 그 음악을 올려드려야지 들을
0: 네,
1: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료실에.
0: 네.
1: 자료실에는 22곡 전곡이 올라갑니다.
0: 아, 그러면 신청곡으로 하시면은
1: 들으실 수 있죠.
0: 제가 들려드리면
1: 그렇죠.
0: 저한테 잘 보이시면 네.
1: CCM 캠프에서만 들을 수
0: 네.
1: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저희 조이포유
1: 아,
0: 24시간 음악
1: 그런가요?
0: 방송 있으니까요.
1: 아,
0: 네.
1: 거기는 저희가 아직 출연을 안 해갖고.
0: 아,
1: 네, 우리 작가님께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0: 역시 우리 전도사님 이길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저는 빠른 찬양 중에 우리 나요한 워십 리더
0: 네.
1: 분이 정말 멋지게 잘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0: 정말요?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1: 좋죠. 근데
0: 점잖으시고.
1: 너무
0: 네.
1: 좋죠. 물들어라는 곡이에요.
0: 알겠습니다.
1: 나요한 워십리도 목소리 아마 점점 물들지 않을까?
3: 제가 직접 쓴 곡입니다.
0: 정말요?
1: 아, 우리 나요한 워십리도는 싱어송라이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곡도 직접
3: 네,
0: 쓰시고.
3: 이번에는 찬송가 한곡 빼고는 제가 함께 다 만든 곡들을
0: 와.
3: 발매하게 됐어요.
1: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0: 네.
3: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1: 그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찬양은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3: 네.
0: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사역자분들이 기존에 많이 계시잖아요. 뭐 박요한 목사님 같은
1: 네네네.
0: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이제는 검색어에서 박요한 앞에 나요한이 먼저
1: 그렇죠.
0: 나오게끔
1: 제가 그
0: 맞아요. 이
1: 요한
0: 물들어로 우리가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시작하는
3: 물들어야겠습니다.
0: 거죠.
1: 제가 요한 친구잖아요. 또 요한
0: 그렇죠.
1: 많이
0: 완전 친구시잖아요.
1: 요한을 많이 알잖아요.
0: 그렇죠.
1: 나요한이 최고입니다.
0: 자, 오늘 물들어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첫 번째 곡과는 또 다르게 아주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살짝 온도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 심프룸 리더님께서는 조용히 계셨거든요.
1: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2: 음악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네. 스타일.
0: 근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담당하셨을까요? 우리 푸룸님께서는 자꾸만 푸룸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네요.
3: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푸룸이라고도 불러주셔도 네네. 좋습니다.
0: 우리 심프룸 리더님께서는 녹음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추억이 또 에피소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1: 앞에 분들은 좀 거룩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3: 뭐지?
1: 이제 제가 녹음을 하면서 영상도 같이 찍었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외모에도 조금은 이제 힘을 줬어요.
0: 아, 머리.
1: 네, 얼굴도 조금 뭘 바르기도 하고.
4: 힘 주고 온다.
1: 이제 머리도 이제 조금.
0: 안경테의 이 각이 살짝 그 비주얼을 노린 것 같은 있어요.
1: 더 비주얼을 노린 다른 안경을 쓰긴 했는데요. 네, 이제 머리에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제 결혼 이후로 처음으로 머리 세팅을 이제 받고 왔어요.
0: 네네.
1: 이게 라디오여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0: 네네.
1: 제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린 머리를 하고 왔는데
0: 네.
1: 이제 총괄을 맡은 윤석 전사님께서 유PD님께서
0: 네.
1: 다 올려야 된다.
3: 아 내가 망쳤구나 그거.
2: 머리를 만지기.
1: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네. 왔다 보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꿋꿋이 반만 올라가 있는 머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이제 무대 올라가기 한 20초 전? 20초 전쯤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올라와서
4: 타이틀곡
1: 네, 제가 내려져 있는 머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0: 당황스러웠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2: 그때 표정이 기억나네요.
1: 아니 근데 굉장히 훌륭한 펌 라인 중에 이제 이름을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보컬 라인 중에 펌 라인이 예전부터 그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경연대회에서도 그럼요 펌 라인이 있어요. 비주얼 중요하니까 이제
2: 그랬구나.

0: 굉장히 그 중저음에 저
1: 네네.
0: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 있습니다.
1: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세 분이 무대 위에 이렇게 꽉 차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실 테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만나워십이고, 그 만나워십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저희가 8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만나교회에서 첫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이제 앨범으로 이제 녹음했던 곡들도 이제 라이브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아하실 만한 게스트들도 초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마음이 뛰시면 8월 20일을 기억해
1: 다 지금
2: 주시고,
1: 심장 뛰고 계세요. 두근두근.
3: 8시.
2: 만나교회
3: 네.
2: 8시
3: 8시 저녁.
2: 예배에
1: 네.
2: 와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0: 무료입니다.
1: 목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이라서 오히려 주일 예배나 이것 때문에 저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또
0: 그렇죠.
1: 요즘에
0: 네.
1: 또 워낙 목요 찬양 집회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목마름들이
0: 맞아요.
1: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워십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0: 맞아요.
1: 저희도 뭐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 재작년 모두 한 밤의 프레이즈라든지 많은 워십 팀들과 협업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특히 청년들. 네, 이제 저희 CBS와 또 만나워십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0: 뭔가 함께 할수
1: 해주시니까.
0: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1: 그렇죠.
0: 않을까 싶어요.
1: 네. 오늘이 첫 발걸음이라고
0: 와, 너무
1: 저는 생각을
0: 감사합니다.
1: 하고
0: 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곡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시간이 참
0: 감사합니다.
1: 짧아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한
0: 네네.
1: 세 곡, 네곡 정도
0: 네.
1: 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두 곡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
0: 네.
1: 곡을 더 해주시고 빠이빠이 하면서 두곡더 제가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만나워십곡에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0: 감사합니다.
1: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들으면서 할까요?
0: 낮은 곳으로라는
1: 네.
0: 찬양인데요. 이 찬양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 찬양을 들으면 사실 그 마음이 그냥 다 느껴지는 곡이에요. 그래서
1: 네.
0: 노래를 부를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찬양인데 이
1: 네.
0: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찬양 함께 박수로 듣겠습니다.

0: 와, 너무 귀한 곡들을 이렇게 미리 오늘 발표가 되는, 발매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날짜도 너무 좋잖아요. 7월 7일.
1: 그러네요.
0: 이렇게 찾아주셔서 소개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셔서. 자, 그 이제 끝인사도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서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2: 막내가 먼저.
1: 막내부터.
0: 네네. 장인우
2: 네.
0: 리더님께서.
2: 저는 그 문화라는 게 가치를 좀 지속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을 좀 지속성 있게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면서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품으시는 청취자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오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자, 다음으로 심부름 리더님.
3: 네,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진짜 하나님 마음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앨범도 준비했거든요.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나요한 리더님.
4: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한 10년 정도 계속 불러오던 찬양들인데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들이 정말 최고의 연주자들 또 최고의 우리 믹스 마스터 기사님들 고현정 기사님 서울숲 소니코리아 여러분들의 손을 공교한 손을 거쳐서 잘 준비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총 감독을 맡으셨잖아요.
5: 네,
0: 네.
5: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워십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만나 워십이 한국을 대표하는 워십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적으로 또 건강한 좋은 워십 리더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함께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들, 세상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이들의 곡이 전 세계에서 많이 찬양이 불려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나 워십이라는 이 예배팀이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0: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한 CCM 오늘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새 앨범으로 찾아주셨고요. 좋은 이야기, 좋은 곡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미리 살짝 이야기해 주셨지만 12월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1: 아,
0: 같아요.
1: 네네,
0: 네.
1: 좋습니다. 네.
0: 자, 오늘 끝곡은 만나워십의
1: 찬송가인데요. 내
0: 네.
1: 주 하나님 넓고 그큰 은혜는 이런 찬송가인데,
0: 네.
1: 만나워십은 출시한 음반마다 찬송가를 새로 리메이크를
0: 네.
1: 해서 멋지게 발표할 거예요. 그것도
0: 네.
1: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자, 오늘 끝곡으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만나워십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CCN 캠프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작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에서는 김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위험한 생의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매일 다니던 길도 비가 내리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이기도 한 오늘, 높은 습도, 높은 기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들도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다가 조금 전 해가 쨍 났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출근길에는 어마무시하게 비가 내려서 그 빗사이로 왔는데 지금은 해가 쨍 났을 때는 약간의 억울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참 그러고 이럴 때 우산을 놓고 오기 쉽습니다. 우산 옆에 딱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놓고 갑니다. 이쁜아님도 저와 같이 그러셨네요. 비 사이로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 쨍 나. 근데 하늘은 예뻐서 그 하늘 보는 기쁨, 예,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 여름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뭐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김형미가 부르는 곡 전해드리죠. 비 온 뒤 긴 하늘.

0: 화성은 해가 쨍쨍, 습하고 더운 날씨. 마운틴 사나님이 신청하신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곡을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파주에도 새벽엔 장대비가 내리더니 햇빛이 쨍쨍합니다. 전 이런 날씨 정말 좋아해요 하신 안젤라님도 계시고요. 은하수 구스로우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폴라리스님, 주말에 만든 도토리국수 맛있었죠? 성공하셨죠? 비가 내릴 때는 더워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다시 이렇게 해가 쨍 나니까 지금은 도토리묵 국수가 딱이겠다. 딱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연님, 전북 완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옵니다. 변덕이 많은 장마철. 그러게요. 그래서 작은 우산은 챙겨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래도 해가 좋긴 해요. 그죠? 커피향기님, 더워도 전 햇빛이 참 좋아요. 기분이 밝아지니까. 저도 그렇긴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1: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로이스님께서 학생부 때 너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브릿지 임팩트 내 손을 줄게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 곡을 듣고 적으셨는데 아니 그나저나 로이스님 아이와 관련된 심의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도 아이도 잘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이가 그 입을 통해 복을 짓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또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비공주님이 전도 부원들과 같이 양평으로 일일 수련회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른 곡그 이후에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니비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청춘의 그 애틋함이라는, 왜 이렇게 애틋하게 아이들을 쓰셨을까요? 청춘의 그 애틋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 많이 누리세요. 아멘. 스머프님, 울산은 흐리기만 한데 기온은 높습니다. 그래서 제습제 교체 작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당양로에서 들리는 찬양이 노동요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6067번님, 어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유방암 3차 항암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주님, 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길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해 놨습니다. 영산 싱어즈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 근무 시간이 겹쳐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삼남매 아빠님이, 맞아요. 오늘 새벽에 막 천둥, 번개도 쳤어요. 번개 친거전 들었거든요. 천둥 치는 거. 근데, 아, 번개는 보진 못했구나. 우르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지금은 해가 빵긋. 예, 송정미 태산을 넘어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헤리티지와 함께한 곡이 좀 밝아요. 예, 좋아요. 지금 날씨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아멘. 송정미 헤리티지가 함께한 태산을 넘어였습니다. 사랑하오님, 좋아하는 찬양들이 흘러나오니까 청소하던 손 잠시 멈추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베리베리님도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하경승주님께서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SBS
1: 장희권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

뉴 크리에이션 워십 앨범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리고 피아 워십 앨범에서는 실로암 이렇게 두 곡을 들었는데요. 오늘 보라제비꽃님 더 행복한 하루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큰아들 휴가 나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이 또 예, 휴가 나왔을 땐 빠질 수가 없죠. 실로암 들었고요. 하나님의 창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예. 이창효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오늘은 우리 사역자가 부른 New Creation Worship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해피 강사님 반갑습니다. 9898번님이 하은이 이렇게 대견합니다. 대학교 시험 성적 All A 플러스 그냥 A도 아니고 A 플러스라고 톡이 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본인이 또 열심히 과외해서 번 돈은 주님께 십일조로 드린다라는 마음, 그 마음도 표현을 했다고. 너무 잘 자라고 멀리 있지만 알아서 이렇게 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니까 고마울 뿐이고.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곡은 정말 우리 하은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의미로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초롬이 부릅니다.

9898번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좋은 영이 부르는 감사,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이비드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LMP님, 전라남도는 비가 내리진 않는데요. 집이 야산 옆이라서 다양한 나무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춤을 춥니다. 새들도 노래를 하고 또 당양

에서 들리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풍경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3665번님께서 새벽 예배 때 권사님들이 살구를 직접 따왔다면서 살구청 담아라 이렇게 깨끗이 씻기 전에 갖다 주셨구나. 살구청 담아 이렇게 전해주셔서 지금 씻어서 말리는 중입니다. 새콤달콤 너무 맛있고요.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담궈서 시원한 차로 마시고 또 음식할 때도 쓴답니다. 그쵸. 이 살구청 하나 있으면 음료는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받아주셔서 신청하신 곡 DK 소울이 부릅니다.

러블리 포스님과 함께 유은성이 부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파크릭스님, 하늘도 이쁘고요. 날씨도 완전 쨍쨍. 비 온 뒤 하늘이 개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9858번님도 오늘도 계속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맑은 날씨 허락하셔서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쁜 하늘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면서 출석합니다. 드디어 이제 방학하면 당양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방학 기다려집니다. 로이스님, 오늘 제 소중한 인연인 윤은영 구역장님, 김학환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윤은영 구역장님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제 고민도 기도도 항상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팬이 돼버린 김학환 집사님은 큰애 유빈이 전도를 위해서도 힘써 주시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고등학교로 가셔서 학생들 간식 챙겨주시며 전도를 하십니다. 기도로 고등부 아이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귀한 모습이 늘 귀감이 돼요. 두 분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윤은영 구역장님, 김학환 집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행복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그 전에 함께했고요. 후야마미님과 뭉게구름님이 이름이 같으세요. 똑같으세요. 성도 같아요. 아, 뭉게구름님 정말 오랜만에 정원님 뵈러 왔는데

모처럼 잠깐 시간이 생겼거든요. 이 시간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듣기가 힘든데, 시간이 날 때, 휴가일 때, 이럴 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 마음이 크고요. 꿉꿉하고 습기가 좀 많은 날씨, 그래도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면 나으니까. 네, 오늘 2시간 올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부터 부쩍 자주 아프시고 힘들어하셔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감사하며 짧은 데이트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가 건강하시길,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프지 않으시길. 아멘. 홍래님, 이제 더워져서 산책하기 좀 힘겨우실 수 있거든요. 얼른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제니 할멈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이디 8529님은 어제부터 목이 좀 부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침을 삼키기도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편도가 많이 부었다고. 따뜻한 물 마시라는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더운 날 따뜻한 물이라니요. 우리 당향로 식구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름일수록 더울수록 차가운 음식, 얼음물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오히려 따뜻한 물 드셔야 됩니다. 저는 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찬 것에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께도 당부드려요. 따뜻한 거, 미지근한 거라도 좋으니까 너무 찬 거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지키고 여름을 잘 이겨내 보자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행운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7507번님, 지호가 지금 어린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 잘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하게 빨리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여쁜 자님께서 하준이 군에 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요. 복무 중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요. 군에서 맡고 있는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 보듬을 수 있는 더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끝곡은 조범진과 김윤권이 함께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 런던 태생인 작사자 뉴만이 요양을 위해 이태리를 방문했던 기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만의 일기에는 이 찬송시의 작성 동기가 글로 실려 있었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방문하고 로마에서 벗들과 작별한 후 혼자 시실리 섬을 다시 방문했다. 병약했던 나는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나를 간호하던 하인은 가망이 없으니 유서를 남기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있었다. 나는 겨우 고비를 넘겨 원기를 회복했고 숙소를 떠나기 전 하염없이 울었다.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으나 배편이 없어 3주간 더 머물렀다. 아침 귤 운반선이 있어 나는 마침내 귀국행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선상에서 지어진 것이 바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이다.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 노래를 지어서 읊었다. 밤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갈 길을 비추는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갈 길을 의탁하는 신앙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처음엔 멀고 깊은 밤이었는데 마지막엔 밝은 아침으로 끝나는 희망과 기쁨의 찬송.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문화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상한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후 정죄받고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줄곧 놓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다르다며, 약속과 다르다며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변함없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정승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크로스의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 떠나신 후에야 어렴풋이 그 사랑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찬송가 467장 함께합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찬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신용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서울 바합장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김정석의 찬양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사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다들 형통하세요. 이 형통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요. 정말 다들 형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기66님, 내가 매일 기쁘게 공식 농부시죠. 큰 일 잘 마쳐서 두 다리 펴고 잘 잤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마 전에 감자 4톤 수확하면서 마무리하셨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감자가 맛있을 때죠. 하지감자. 9243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도 건강하게 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기도하셨고요. 상록수님께서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도 참 멋지네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

재미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서연님께서 항암 시찰을 하러 갔다가 항암제 투여 불가를 받고 돌아왔어요.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요. 혈압도 80으로 떨어져 다시 끌어올리는 주사 맞고 다시 검사해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정상 수치로 올라가서 항암치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서현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올라가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영님께서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하반기에도 감사하며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피아 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수원시립합창단의 오직 주만이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 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수연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동행 피처링 박필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8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은 여호와를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간직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와 잘못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 애쓰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의인들입니다. 신실한 의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청종하기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사야 51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다듬고 빚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비록 암담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통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의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0: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임정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CBS 합창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은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제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의 나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됨을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제니 천사님, 저의 힘든 퇴근길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매일 새벽기도 오가는 길과 안쓰러운 길냥이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독거 어르신 17분 섬기

힘이 있어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님도 제니님도 참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시네요. 그 사랑이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ILRS님, 주님, 내 동생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첫째 동생은 목디스크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두통, 둘째 동생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두 동생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앞날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동생분들을 위한 이 기도 주님께서 듣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JMH님께서는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는 3604번. 명희님, 진리는 날마다 듣고 들어도 새로운 거잖아요. 명희님 방송 매일 새로워요. 집중이 돼요. 8년 정도 듣고 있는 60대 할머니 청취자예요. 방송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사랑이 하기에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주의 손길 이곳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희숙님 정하신 오은의 찬양 1분 1초도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되기 쉬우므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때때로 상상하듯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이다.

제임스 패커의 신학 한 걸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국 기동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김나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어모키님께서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는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세상에 같은 파도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다른 높이로 일어서고 다른 소리로 부서지고 다른 포말로 흩어집니다. 어제 파도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오늘의 파도가 만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순간 곁에서 물결을 다독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파도 앞에 설 힘을 얻게 되는 아침이죠. 오늘 또다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마음과

목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마당님 계시는 곳에도 비 오는군요. 페푼 원더풀 월즈 오브 라이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저는 이 편곡 버전이 이렇게 사뿐사뿐한 느낌이라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비 웅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살짝 뛰고 폴짝 건너뛰고 그런 느낌. 같이 흐른 곡은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했었는데 뭐 워낙 장마철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벽에 또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월 장마는 꾸어서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이제 비를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 대비하고 겪어내야겠죠.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라.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인생의 비를 잘 지나보내기 위함이겠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빗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가려지기도 할 텐데요. 요즘과 같은 때는 여러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볼륨보다는 빗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말보다는 좋은 찬송곡들 많이 준비할게요. 케이카 호아오 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와이 원주민 부족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내어드리다 보니까 뜻밖의 감동을 종종 마주합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는데 앙코르곡이 흐르자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거침없이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누리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죠. 어떤 사람 말처럼 음악은 진정 메마른 영혼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엔 빈곤망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결핍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공 강박감이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이 바로 빈곤망상이죠.

아프리카 이웃들은 삶이 꼬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말을 외치면서 서로의 불안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며 주님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다라고 나직이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마 속 눈부신 햇살처럼 작은 일에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빗소리로 새벽 출근하는 우리 언니, 개순 언니를 걱정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받아요. 새벽 출근해서 이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오픈 준비하는 하나뿐인 우리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려주세요. 9884님, 언니를 걱정하면서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기 66님께서 우비 챙겨 입고 들깨 모종 정식하러 나가요. 들깨 모종 정식할 때는 비 오는 날이 더 좋다고 하셨죠. 이 정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모종을

아까 밭에 심다, 모종을 밭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다. 아, 이걸 정식하다라고 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한태규님은 어제 오전 근무가 없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경남 하동 쌍계사 불일폭포 다녀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덕분으로 60m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가 굉음과 함께 장관을 이루었죠. 쌍계사 주차장에서 불일폭포까지 내려올 때는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비 안 오는 때를 잘 타서 폭포 다녀오셨네요. 이 곡의 시작 부분이 그런 느낌입니다.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느낌. Oh,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겸손히 주를 섬길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문자 뒷자리 0775번으로 오신 분. 인천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는 작은 수술이 있어서 못 들었고 오늘은 출근하면서 들어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뒷자리 6737.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CBS를 하루 종일 고정해 놓고 듣고 있어요. 12시간도 넘게 일하시는 어떤 가게를 하실까. 손님도 많이 들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오늘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6737-0775님.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킹 삽입곡 가운데 하쿠나 마타타 1부 끝곡입니다. 스와일리어로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쿠나 마타타 1부 닫겠습니다.
6: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7: 하쿠나 마타타.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폴라리스님, 새벽 예배 올 때 비가 엄청 와서 장화 신고 왔어요. 다행히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유해피봄님, 부천은 비가 많이 와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장화 신고 우산 쓰고 산책하고 있어요. 여행지기님은 역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합니다. 비가 오네요. 시원은 하지만 신발 안은 찝찝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 다닐 때 봐도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복장에 있어 자유로운 게 있죠. 여성들은 비가 올 때 젤리 슈즈라고 하죠.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된 이런 거를 신을 수도 있고, 또 남성들은 여름에 민소매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없잖아요. 좀 이 짧은 바지를 입고 출근할 수도 없고, 물론 일반 회사보다 방송국이 복장에 있어 조금 자유로운 감은 있지만, 여성들은 짧은 반소매 옷도 입고 또 이 반바지도 입고 하는데, 남성들은 그러지 못해 비 오는 날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 잘 챙기면서 신발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챙겨 신으시고 장마철 조심히 나야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이창구님께서 신청하신 All the way 나의 갈길 다가도록.

청송 일하러 가는 중 시골 풍경이 다 정겹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 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홍보를 농촌 이장님들께 할 거예요. 요즘은 이장님들이 실세거든요. 그렇군요. 6529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혹은 여름철 이 남성, 여성 출근복장 얘기가 은근 재밌는데요. 좁은길님께서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 올 때 젤리 신발 신고 싶은데 남성용은 없더라고요. 반바지도 부럽고요. 화이트님은 공기업 다니신다는데요. 요새 그렇군요. 남직원 반바지 많이 입는데요. 이게 고정관념이었나 봐요. 뭔가 선입견, 공기업은 보수적일 거다. 이런 선입견, 진짜 선입견일 뿐이었군요. 저희 방송국이 공기업보다 더 보수적인데요. 저희는 남직원들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없는데 이제 평일에는 안 입더라고요. 주말 특근 때는 남직원들이 반바지를 입지만 평일엔 안 입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서

출근한 후에 갈아입는 동료들은 많이 봤습니다. 네, 회사 방침과 이제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르겠죠?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겪고 자기 죄를 깨닫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외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그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게시판에 비밀글로 쓰신 한 청취자분의 신청곡 깁땡스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청취자분은 와, 진짜 선물 같은 친구가 있으시네요. 미국 사는 친구인데 그래서 자주 볼 순 없지만 1년

1년에 한 번은 꼭 본다는 친구의 의지로 미국에서 나와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여정의 동반자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여유와 미소 잃지 않고 멋지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봐도 친구 관계가 괜찮은 거죠. 게다가 이 친구분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매년 한국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좋은 친구분 두셨네요. 무엇이든 나눌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 동행 나그네님은 검진 받으시는군요. 기다리면서 원래는 주차장에서 차박 모드로 빗소리와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이제 검진 들어가신답니다. 찐파랑님, 비 내리는 아침 찬양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고맙습니다. 김윤빈님은 2부 묵상도 좋네요. 제가 장거리 출퇴근자라서 오늘은 조금 더 출근까지 지연되지만 그만큼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이 멀면 몸이 고되어 우리 청취자분이 염려되지만 그래도 출근길에 저랑 조금 더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 그 점은 좋아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운전 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래도 걸음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앨리슨 크로우스의 어메이징

The Love of God,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곡은 뒷자리 0890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저의 짝꿍 남편 박순용 집사의 생일입니다. 지금은 전이 된 암에 항암하느라 고생이지만 꼭 깨끗이 완쾌될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애청자입니다. 네, 0890 뒷자리 쓰는 분의 남편분 박순용님의 좋은 날을 축하드리고요. 여름 사나이시네요.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은 치료하시느라 참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 고생을 추억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신 축하드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주 내내 비구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렁투님.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시험 보러 가셨어요. 건축 도장 기능사 시험 보러 양주에 와 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광수 사랑님. 인천 미추홀구 계시네요. 그곳도 비바람과 먹구름이. 아유, 그러게요. 행복만땅님. 자, 장마철 우리의 표어로 정하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입니다. There is no like you 주님과 같이 라이브 버전 남기면서 마칠게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남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상처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3위,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2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1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내 딴에는 위로라고 생각해서 건넨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위로가 된다는 말 1위는 뭐였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든 들어줄게. 이처럼 때로는 객관적인 조언이나 응원보다는 조건 없는 지지와 담담하게 건네는 공감의 말이 상대방에게 더 필요한 위로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소리엘이었습니다. 에덴을 기억하나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하고 있는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훈디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벌써 3일째인데 꿀 같은 휴가 보내고 있겠죠? 오늘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가 뭘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든 들어줄게. 바로 이렇게 담백한 공감이나 조건 없는 지지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줄게. 참 편안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칫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만나고요. 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메시지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러빔입니다. 여름이 와도.

샬롬 CCM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FM 옆방에서 해피송을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샬롬 CCM으로 이렇게 또 만나다니 너무나 영광이고요. 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또 설레는 기분입니다. 세 곡이었어요. 조승우 오 놀라운 구세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또 러빔의 여름이 와도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프닝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 또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게 3위였고요. 2위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1위가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사실은 그 좋은 의도로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이게 참 말의 온도에 따라서도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참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샬롬 CCM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옹기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네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옹기장이 성령이 오셨네. 이어서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또 포스의 속삭임, 아가파오 워십의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까지 전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함춘호님의 기타 연주, 또 이자은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러브 퍼스트의 아주 가창력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그 전에는 한웅재의 나의 시편이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 1부 마치는데요. 크룩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